0: 예배자로 나갈 때 토요일 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1: 네네.
0: 토요일 날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하나로 다시 주님 앞에 모이고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게제 마음이고,
1: 아, 네.
0: 지금 현재로는 제가 원한다는 거는 이제 성지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교회 주일학교,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제 우리 친구들은 또 아무래도 어른들보다 또 성지순례 가는 게또더 많이 제한적이다
1: 그렇죠.
0: 보니까,
1: 네.
0: 그 친구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오면 제가 또 설명하기 힘들, 제가
1: 예.
0: 지난번에 한 50명 오니까 조금 감당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1: 50명은 정말 그렇네요.
0: 네,
1: 네.
0: 그래서 한 20명 요 단위로
1: 네.
0: 오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설명돼 드리고, 그래서
1: 네.
0: 많은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말씀이 말씀으로 가슴에 가져갈 수 있는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1: 아멘.
0: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 비전은 교회가, 많은 교회가 길을 좀더 열고 좀더 부지런해서 가보자.
1: 네.
0: 저기 한번 가보자. 뭐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제
1: 네.
0: 비전은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제 비전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도 좀 궁금하시기도 하고 뭔가 나도 한번 시간 되면 가봐야겠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좀 먼저 연락을 하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좀 그런 그 연결할 수 있는 번호나 네, 방법을 좀 하나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전화번호 불러드려도 됩니까?
1: 네, 그럼요.
0: 네, 예,
1: 010.
0: 010-3582-8896입니다.
1: 네,
0: 예,
1: 3582에
0: 8896.
1: 8896번. 네, 우리 소장님께 또 연락을 주시면 저 소장님께서 또잘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많이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 또 질문인데,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네, 앞서서 이제 또 약간 나눠주셨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 한 가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0: 네, 이제 성지연구소가 제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는 것. 그래서 많은 기독인들이 함께 동참해서 같이 보고 같이 나눔을 하고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1: 아멘.
0: 제목 1. 일단은 우리가 건강하자. 네,
1: 아멘.
0: 우리가
1: 중요하죠.
0: 영적으로든 뭐 신체적이든 어쨌든 우리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정적으로도 건강하자. 건강하고, 저희 어머님, 시어머님 지금 92살이신데요. 저희와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 예.
0: 우리 어머님 사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하게, 이건 제 개인적인 기도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성지연구소나 한라빵집을 통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울산에 있는 우리 기독인들은 울산에는 노엘 성지연구소가 있지 않나.
1: 네.
0: 그런 자부심들을 좀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아멘. 네.
0: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가시고, 또 성경 한 구절이 궁금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한번 연락도 해주시고, 예,
1: 네.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는 온 울산이
1: 네.
0: 복음화 되는
1: 아멘.
0: 도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게제 기도 제목입니다.
1: 아유, 마지막까지 감동을 주시네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도시와 또 어느 곳에 가서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할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이 걸으셨던 그 흔적들을 어떻게든 남기시려고 하시는 소장님 모습이 저한테 좀큰 도전이자 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네, 한번 시간이 되면 다 같이 한번 가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JBC 초대석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엘성지연구소 안기숙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멘. 조수아의 세상을 이기는 지혜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괜찮은 아침, 노엘 성지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우리 안기숙 소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 혹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빵! 빵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노엘성지 연구소에 관련된 간략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찬양의 후렴구의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에게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찬양 몇 곡도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0: 아멘, 아멘.
1: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갔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는 길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블레이즈 파스칼이 방세라는 책을 쓰면서 유명한 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갈대이다. 갈대는 흔들립니다. 갈대가 상징하는 것은 연약함이고 불안함, 변덕스러움 등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변덕스럽고 때로는 불안하고 변하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또한 이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울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아민 나발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였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을 인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그곳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십광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십광야는 어떤 지역이냐? 유다지파 소속으로 십사람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을 것은 친인척들이고 피부치이고 의지할 것은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아닌가 해서 십광야로 옮긴 것이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3장에 보게 되면 십사람들이 다윗을 배반을 하고 사울왕에게 고발을 했던 그러한 예전의 기억들이 있는 거죠. 설마한 거죠. 그래도 친척인데 그래도 지난번에 잘못을 했으면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배반하지 않을 거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다윗이 갖고 십광야로 십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십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배반해버립니다. 사울왕에게 밀고를 해요. 밀고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까지도 알려주게 됩니다. 하길라산에 있다라고 하면서 밀고를 하자 사울왕이 그것을 듣고 3천명을 동원을 해서 즉시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왕이 하길라산에 와서 동굴에 진을 치지 않고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왜 길가에 진을 쳤겠습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 진을 쳤을 때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가 그 속에 있던 다윗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왕이 길가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울왕을 보면서 어떻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울왕이 다윗을 이렇게 다시 배신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왕이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내 아들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푸는구나. 너의 선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몇 달이 지났나요? 몇 년이 지났나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버려서 다시 다윗을 추격하였던 그러한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블레이즈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변화무쌍한, 불안한, 연약한, 변덕스러운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사울왕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더욱이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신랑 신부가 맹세를 해요. 서약을 합니다.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기까지 평생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전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서약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이 변하고 때로는 부부 싸움도 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위기에 몰려 있으면, 위기에 처해 있으면 정말 손이 마리대로 빌고 그러면서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모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바꾸어 버립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헤매게 되죠. 그때 물고기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하다가 바늘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살아나요. 그래서 유유히 헤엄치며 도망가죠. 그런데 물고기가 어리석게도 몇 초가 지나면 다시 낚시 바늘귀를 물게 됩니까? 3초라고 하죠. 다시 물고기의 그 바늘귀를 물고 다시 시험에 걸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의 변덕스러움이 바로 그와 같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야 사람은 변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배반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갈대 같은 세상에 맞선 믿음. 갈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갈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갈대 같은 세상에 맞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무엘상 2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아멘. 이에 다윗이 사울이 이른 줄 알고 정탐꾼을 보내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윗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언제든지 엔게디 광야의 맹세를 버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가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라고 맹세를 했는데, 근데 그 맹세는 허공에 울리는 깽가리 같이 헛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 왕이었죠. 그러한 과거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사울 왕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추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그리고 사울 왕이 다시 추격해 왔을 때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당황하였다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아,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어제의 맹세가 오늘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정말 믿었던 사람인, 선을 행했던 사람인데, 선을 베풀었던 사람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믿었던 사람이 저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해온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변덕 그 자체 아닙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애굽 왕 바로의 학대에 의해서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말과 그 탄자를 죽이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높이셨다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의 열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지도 않은 채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해서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투정을 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풍족했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애굽에 어떻게 고기 이런 음식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노예인데 항상 배고픔이었는데,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봤을 때 What is it? 만후라고 불렀어. 이게 뭐냐 하면서 그것이 만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만나 꿀석은 과자처럼 보여져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여러분 일주일 한 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겹죠. 지겹잖아요. 사람의 입맛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맛있다가 두 번 세 번째 먹으면 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변덕스러워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데 처음에는 감격스러웠다가 나중에는 그저 그랬고, 이후에는요 불평이 나왔어요. 이제는 지겹다. 고기를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철새떼를 옮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자체가 원망, 불평,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세대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는 것이 당연해요.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조차도 내가 가늠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야 변화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을 대상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고 단지 사랑할 대상일 뿐임을 아시고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도 사람이 변화됨을 아셨어요. 그 마음이 요동침을 아셨어요. 변덕스러움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땅을 두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을 이끌어서 레반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서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세계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디 있느냐,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 위치해 있느냐,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잇는 딱 중앙에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복음이 가장 잘 전파될 수 있는 그 중간의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이 은혜의 땅이에요.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죠. 날강이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잘 못 섬겨요. 그러나 반면에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내려도 산과 골짜기 때문에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 하늘에서 내려지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라고 부르시고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의 단비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셔서 비를 공급해 주시지 않고 그러면요, 흉년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땅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황폐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덕스럽잖아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가나안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가나안, 그것을 다른 말로 결핍이라고 불러요. 내 결핍이 필요해요. 그 결핍, 물질의 결핍일 수도 있어요. 건강의 결핍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결핍일 수도 있어요. 남편, 아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저렇게 방황할까? 아무리 권면하고 타이르고 해도 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때로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왜 내 자녀들이 저렇게 속썩일까? 왜 자녀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에 완벽하다,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잘 섬기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엉뚱한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가난이 필요하다. 변덕스러운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결핍을 통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조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늘 다윗처럼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대 같은 세상에 맞선 믿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의 첫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첫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일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은 해안가에 바닷물이 역류가 되어져서 그 지역 자체 물이 써요. 쓴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쓴물로 인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예수님의 첫 기적이, 공생의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첫 기적이 물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어요. 공교롭지 않습니까? 공교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샘을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은 아인이라고 불러요. 이 아인은 영어로

아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셈을 변화시킨다. 히브리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눈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의 첫 기적도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을 바꾸어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라. 가치관을 바꾸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잖아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변하는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민. 다윗이 사울 왕의 진영을 살핀 후에 아비새와 함께 3천 명이 주둔해 있었던 사울 왕의 진영에 침투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사울 왕과 3천 명의 군대는 모두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텐트에 들어가서 그때 창과 물병이 있었는데 그 텐트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것을 보니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였거든요. 당신이 죽이기에 거북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일 수 없다면 내게만 말해라. 그러면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한 번에 찔러서 사울왕을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쫓겨다니지 않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궁궐에서 좀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새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절대 죽이지 마라. 라고 다시 아비새에게 명령을 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사무엘상 24장의 본문과 거의 흡사합니다. 엔기디 광야에서 뒤를 보러 들어갔던 그러한 사울왕의 형편, 다윗 사울왕을 살려던 그 상황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각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는 거죠. 연단하시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울왕을 보복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마찬가지요. 26장에서도 마찬가지요. 다윗은 한결같아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아비새는 원수를 바라보았지만, 아비새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변하는 사람의 마음, 변덕스러운 사울왕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갈대 같은 세상에 맞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여주인이 유혹했잖아요. 그 여주인의 손을 잡으면 지금까지의 고생 그만둘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고백을 해요. 선지자 하박국이 흔들리는 세상과 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0: 상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왕의 진영에 침투를 했을 때 사울왕과 3천명의 군대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이라면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잠들게 하셨더라. 이것을 타르테마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외과 수술하셔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마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마취시켜 주신 거잖아요. 아담을 마취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그리고 그 부하들을 마취시키셔가지고 아예 깨어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에 그 진영에 침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흔들리는 변화되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위대함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 의지함으로 한 걸 한 걸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92-155번 052-292-0155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좋은 방법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똑똑함보다 더 강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던 중 들은 소식이 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은 당시 최고의 전략가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은 누가 봐도 완벽한 작전을 내놓지만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말하죠. 후세는 다윗이 보낸 스파이였는데 말이죠. 결국 후세의 말이 채택됐고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자 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똑똑한 계획이라도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그만인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기도 이행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운을 띄워주세요. 기, 기가 막히게, 도, 도와주신다. 정말 그렇죠?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내 지혜와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아멘. 오늘 첫 곡으로 지선 전도사님의 기도 찬양이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찬양의 딱첫 소절을 듣는데 저도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오늘 이 길을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일단 머리부터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이 방법이 나을까? 저 방법이 나을까? 밤에 누워서도 계속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내가 머리를 많이 써서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해결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 만난 적도 있고요. 뜻밖의 전화 한 통으로 풀리게 되고요. 막혔던 일이 갑자기 열리는 경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됐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물론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놓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할수 없는 부분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십니다. 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도요, 내가 없는 회의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똑똑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더큰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네, 주와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로 찬송가 같이 했고요. 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트루바의 찬양으로. 메들리 찬송들 이어서 쭉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들 같이 불러봤어요. 아, 손주가 이번 주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대요. 9256번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마음도 주님이 아시겠죠? 그럼요.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손주가 하는 공부도 지혜롭게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7815번님, 아들과 작은 일로 다퉜는데 먼저 전화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꼭 화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결국에 먼저 져주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화해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087번님, 요즘에 퇴직 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직장에 퇴직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획이 있으시고 또 쓰실 일들이 분명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또 제2의 인생, 새로운 일들도 주 안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찬 라디오 들어서 힘이 난다고 4540번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5658번님도요, 늘 감사하게 듣고 있다고. 감사해요, 저도. 7460번님,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한데, 감사를 회복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 구한다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1452번님이 일주일 전에 홀로 서기를 위해 독립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4801번님, 하영 PD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가고 있어요. PD님께도 감사를 전해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오늘 나의 똑똑함보다 나의 능력보다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더 똑똑하게 판단 잘했으면 어떨까? 우리는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아쉬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결국 똑똑한 사람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정답지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예요. 똑똑함도 좋지만 기도는 더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요, 하나님은 내일도 또 모레도 그 미래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성경 암송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기

0: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믹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리 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다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단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돌려보내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압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버스정류장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처 목욕탕 광고였는데요. 새하얀 배경에 검정색의 글자로 딱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가 있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또 사람의 시기가 아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더사랑교회 박용남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때와 또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좀 종종 있잖아요.

0: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네. 일단 목욕탕 사장님으로서는 최고의 때,
0: 네.
1: 매일매일 있는 때를 굉장히 바라셨을 것
0: 아,
1: 같고요.
0: 네, 맞습니다.
1: 우리에게는 딱한 가지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0: 네.
1: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때가
0: 아,
1: 과거에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곧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서 우리를 정말 참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그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소망으로.
0: 아멘. 맞습니다.
1: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케 된 때가 있었고,
0: 맞습니다.
1: 앞으로 완전하게 펼쳐질 천국의 때가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0: 아멘.
1: 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내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가슴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한 그때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다윗처럼 잘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에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귀하신 예수님, 극동방송 청취자분들 한분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0: 주여.
1: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손아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받게 될그 응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0: 아멘.
1: 시간을 복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사랑교회 박용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곡 함께합니다. 임재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0: 아멘. 소망의 기도 시간이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들려드리겠습니다.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7월 한 달도 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9215번님은 매달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계세요. 참, 이 9215번님 가정에 정말 은혜가 가득하기를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2월 달부터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0: 네.
1: 그런데 벌써 7월을 앞에 내다보면서 기도할 수
0: 와,
1: 있다는 것 자체가
0: 네.
1: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0: 아멘.
1: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
0: 맞습니다.
1: 올라온 것만 해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0: 아,
1: 네,
0: 네.
1: 이것을 놓고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9215번님, 이렇게 매달 정말 주님 앞에 한 달을 한 달을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0: 주님.
1: 아니시면 채우지 못할 것이고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정말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려왔던 그 은혜들을 주님께서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7월 한 달도 그 일감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일이 줄서 있게 해주셔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0: 주님,
1: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정말 저 하늘의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0: 주여,
1: 돌보시고 또 인도하심의 은혜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215번님, 남편분께서 감기 때문에 한동안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잘 회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꼭 회복하셨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9215번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264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지난주일 타고 가던 시내버스가 SUV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는 바람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한의원 통원 치료 중인데 잘 회복되시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2642번님은 저희 아버지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 할머니께서 지난주에 이제 교회를 가시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시던 중에 교통사고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는데 많이 놀라셔서 막 눈물을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꼭잘 회복되시고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우리 할머니께서 버스에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0: 그쵸.
1: 이런 사고건 쉽지 않았을 텐데
0: 네.
1: 주일에 교회 가는 그길 가운데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꼭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1: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는 사건을 안 당해서가 아니고

0: 사건이 있었지만 혼자 있었을 때, 감당할 수 없었을 때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되고 몸에 변형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아멘.
0: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642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머님께서 주일 예배 참석하시기 위해 가시던 그 시내버스에서 SUV 차량과 충돌 사고를 겪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몸이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크게 놀라셨고 많이 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혼자 해소하고 혼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순간에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1: 주님,
0: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그
1: 아멘,
0: 떨렸던 가슴들을 주님이 진정시켜 주시며 주님 이
1: 아멘,
0: 시간에도 꼭 끌어안아 주셔서 정말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무 일 없이 주님께서 지켜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지키고 돌보셨고 사랑하셨으며 또 아끼시는 딸이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그
1: 주여.
0: 안에서 충만함과 위로함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제 앞으로 한의원 통원 치료 중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할머님 결코 홀로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1: 주님.
0: 예수님 손 붙잡고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찬양합니다.
1: 주님.
0: 주님만 높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할머니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정말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도는 저희 신랑이 덥다고 딸하고 저에게 괜한 짜증을 냅니다. 그 마음에 속히 편안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또 갑자기 더워졌죠.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짜증 지수가 이렇게 불쾌 지수가 올라가서 또 남편분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또이 신랑분에게, 이 가정에게 평안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네. 사실 더운 거는 핑계죠.
1: 네.
0: 사실 뭘 가지고도 뭔들 짜증 안날게 있겠습니까?
1: 아, 그쵸.
0: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짜증 내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1: 맞습니다.
0: 하나님 사랑이 이 아들에게 덮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 마음에 해소되지 못했던 그 많은 욕구들,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들이 아버지 사랑으로 녹여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1: 아멘.
0: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랑이 덥다고 딸에게 또 아내에게 짜증을 냅니다. 우리 아내 되신 9507번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짜증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힘들어하게 될지, 힘들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1: 주님.
0: 좋지 않은 마음들이 감정의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가정의 짜증의 이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짜증내는 모든 마음들 그 입술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며
1: 아멘.
0: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신랑,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1: 아멘.
0: 사랑받지 못한 마음, 그리고 표현되지 못했던 모든 욕구들 하나하나,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1: 주님,
0: 하시며,
1: 아멘.
0: 싸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직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고, 참 진리이시며, 마음 상한 자의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1: 아멘.
0: 오직 주님만이 참된 치유

0: 후자이시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신랑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아멘. 온 가족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다시 새롭게 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가정 붙드시고 반드시 그렇게 회복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오며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 가정에 평안함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임회숙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조인환, 엘리베이터 설치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선배의 험한 말과 손찌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선배의 험한 말과 손찌검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유, 저도 읽으면서도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0: 맞아요.
1: 네, 이 직장 가운데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목사님.
0: 그래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혜숙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 조인환 형제님을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1: 주님.
0: 선배 험한 말과 손찌검으로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1: 주여.
0: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일조차 얼마나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1: 주님.
0: 하나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배우는 동안은 참고 견뎌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견디면서 기술을 잘 배워서 내가 나중에는 이 일을 할 때 정말 누구도 힘들지 않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1: 주님.
0: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먼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조인환 형제님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1: 아멘.
0: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리고 선배 험한 말과 손찌검을 주님께서 직접 막아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 주여.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험한 말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그 손찌검들은 멈추게 될지어다.
1: 아멘.
0: 결박당하며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1: 주님.
0: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단 두 사람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원수막의 역사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모든 장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장소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충만한 장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상처받은 우리 조인환 형제님과 또한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으로 그 모든 아픔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정말 밝고 맑고 환한 환경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주님.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자리가 일하는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임혜숙 권사님 아드님 그 일하시는 장소에 선배님께서 분명히 변화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하셔서 우리 아드님도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사랑교회 박용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기도하고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0: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장순희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집이 잘못돼서 월세를 살다가 얼마 전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대출금을 잘 갚고 이번 집에서는 아무 일 없이 잘 살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새벽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지금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구하시는 과정에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0: 줄곧 갚아야 된다는 절명의 이 상황 속에서도 주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고 계시는데, 정말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순희 권사님을 주님 손 앞에 올려 드립니다.
1: 아멘.
0: 주님이 품어주셨고 주님께 소망을 둔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 주님.
0: 집이 잘못되어 월세를 살다가 이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또 월세를 산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셨을지,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대출을 받게 하셨고 집을 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새벽과 야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찾고 있습니다. 대출금도 잘 갚을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주님께서 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정말 충성되이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권사님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 만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1: 주님.
0: 이리저리 알아보지만 주님께서 연결해 주실 때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손길 필요하오니 이 가정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주여.
0: 아버지 은혜 안에 정말 굳게 설수 있도록, 다시는 이 집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장순희 청취자님 잘 되실 겁니다. 꼭 좋은 일자리도 구하실 거고요. 새로 이제 이사 간 집에서 또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이복범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월에 피부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그마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다시 검사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완치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암 때문에 목사님께서 검사를 하신다고 또 합니다, 목사님. 성도님의 기도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의 완치를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아우, 참 마음이 너무 예쁘고
1: 그쵸?
0: 고우세요. 그리고
1: 맞습니다.
0: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실 텐데,
1: 맞습니다.
0: 아우, 담임 목사님 너무 복 받으셨습니다.
1: 아, 맞습니다.
0: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제한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 아멘.
0: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5월 달에 있었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간증하시더라고요. 한 집사님께서 무릎에
1: 네.
0: 물이 계속 차서 일을 못하게 되셨고,
1: 아이고.
0: 수술하러 갔는데
1: 네.
0: 너무 신경이 묶여 있어서
1: 네.
0: 잘못 건드리는 순간 다리가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고 하셔서
1: 네.
0: 조용히 울고 계셨었나 봐요. 그런데 주일에 예배 말씀을 듣는 가운데
1: 네.
0: 오른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이렇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뜨겁게 되고 나서,
1: 네.
0: 그 아픈 무릎이 수술 없이 완전히 완쾌되셔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1: 할렐루야네요.
0: 그래서 하나님
1: 네.
0: 말씀 들어가는 그 순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혼자 일하시더라고요.
1: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구나,
1: 아멘.
0: 정말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복범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 주님.
0: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주여.
0: 2월에 피부암 수술을 하셨고 아직 남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검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정말 말씀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1: 주여.
0: 그리고 한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0: 간절히 구하오니
1: 아멘.
0: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깨끗하게 하시고
1: 주님.
0: 흔적 남지 않게 하시고 온
1: 아멘.
0: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1: 주여.
0: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신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이복범 청취자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꼭 완치될 수 있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전파 선교사로 등록한 아들 김은찬, 조울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있고 너무 어린데 안타깝습니다. 커가면서라도 두 개의 진단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드님을 위한 기도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읽으면서도 저도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맞습니다.
1: 네.
0: 네, 하나님 손길이 닿을 때그 마음의 모든 아픔이 씻겨지게 되고 가슴
1: 아멘.
0: 속에 차 있었던 모든 눈물들이 닦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들 김은찬을 놓고 정말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1: 주님.
0: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김은찬을 이 어린 아이에게 다 가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조울증과 우울증, 이 마음의 질병입니다.
1: 주님.
0: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신에 있는 모든 질병과 마음에 있는 질병, 아픔,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아픔들, 그리고 영적인 질병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의사 선생님들은 조울증,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지만 사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1: 주님.
0: 약을 먹는 것은 잠깐이요. 이 커가는 아이가 이 어릴 때부터 약을 먹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1: 주님.
0: 주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길로 이 아들을 덮어주시고 그
1: 주여.
0: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세상
1: 주님.
0: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는 주님의
1: 아멘.
0: 음성이 우리 은찬이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꼭 끌어안아 주셔서
1: 주여.
0: 조울증이 올 때마다,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그 악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흩어주시고 바람
1: 아멘.
0: 앞에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아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1: 주여.
0: 빛이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그 사랑의 손길로 친히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1: 주님.
0: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말 이 가정이 간증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터이니 주님
1: 주님.
0: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1: 아멘.
0: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주의 역사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익명의 청취자분의 아드님, 또 김은찬 군이 꼭잘 치유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나라의 선한 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더사랑교회 박용남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는 가장 빠른 때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1: 아멘.
0: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목

0: 지극히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23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개혁주의 교단과 기관들의 연합체인 세계개혁주의협의회가 2016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가 평일 동안 비어있는 교회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개방하며 지자체와 연대하는 선교적 거점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의혹의 최종 정점으로 지목된 총회장 이만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농협기독교선교회가 농촌사회의 발전과 직장 복음화를 전개하기 위해 제42회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의 성소수자 연대모자 착용을 두고 일부 선수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 개혁주의 교단과 기관들의 연합체인 세계개혁주의협의회가 2016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세계개혁주의협의회는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 예배를 열고 오는 10월 28일부터 사흘간 개최될 제7차 총회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개별교회 중심으로

0: 흩어졌던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 성경의 절대 권위와 정통 신학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7차 서울총회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6회 총회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의회로 세계 61개국 87개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교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가 평일 동안 비어있는 교회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개방하며 지자체와 연대하는 선교적 거점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건물 외관에 종교적 상징물을 낮추고 주민들의 필요에 맞춘 열린 공간을 내어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창운대교회는 지난달 유치원 부지에 종합문화시설인 창공센터를 완공하고 수원시 신중년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어 시니어 재취업 등 민관협력교육 프로그램을 평일에 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주님 앞에 제1교회 역시 기존 교육부 부지를 개방해 관내 최대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인 놀이뜰을 개소하고 취약계층과 주민들에게 시중 대비 10분의 1 가격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수동교회도 본당 일부를 개축해 주민 공유 북카페인 나무 책방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책장을 분양하는 등 공간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국교회의 전면적인 공간 개방과 민간 협력 모델 도입은 개교회 중심의 폐쇄적 사역을 탈피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적으로 유통하는 청지기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의 신뢰를 복원하고 미래 목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이단 신천지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의혹의 최종 정점으로 지목된 총회장 이만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신도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경선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67일 만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경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총회본부 압수수색과 앞서 구속된 고동환 전 총무 등 전직 간부들의 조사 과정에서 이 씨의 직접적인 지시 하달 체계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기독교선교회가 농촌사회의 발전과 직장복음화를 전개하기 위해 제42회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농협기독교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최근 여수 여천교회에서 전국회원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회를 열고 찬양과 기도로 사명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전국연합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농촌지역 미자립교회 17곳에 선교비 1,700만 원을 정직하게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농촌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합심 기도와 함께 성경 읽기와 전도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5대 행동 강령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978년 설립된 농협기독교선교회는 직장 내 예배 공동체를 섬기며 농촌교회 후원과 남북 농촌선교기금 조성 등 농업인을 향한 청지기 사역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의 성소수자 연대 모자 착용을 두고 일부 선수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구단의 랜던 루프와 JT 브루베이커 등 일부 선수들은 최근 성소수자 행사용 무지개 모자에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창세기 9장 성경 구절을 적거나 착용을 거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미 문구 표기를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렸으나 현지 언론은 사실상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반대 표현을 배척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성소수자 지지 의사만큼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대 의견을 낼 자유도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며 차별금지법을 마주한 한국교회 역시 공격적 정죄 대신 성경적 진리를 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동부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은 가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0: 강수확률은 20에서 60%,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은 23도, 부산은 24도, 김해와 양산은 25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형입니다. 평안한 화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새울산 침례교회 유병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울산교회 유병건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잘 되는지요? 우리 주변에는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발전하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살기 힘든다고들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많이 오른 원인도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더 힘들게 느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짐을 지고 있어서 삶이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농촌에서 도시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 삶에 의욕이 생기고 더 행복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은 남매의 자녀를 두고 삶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완치는 어렵고 약으로 통증만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산에 가서 구설하고 빌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관절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 울고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허락하면 믿겠다고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저녁 교회에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발바닥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통증이 사라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도 무거운 짐을 들어도 아프지 않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거운 죄짐과 질병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으로 공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0: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배가 전복되고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재용서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재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선생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 오늘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1: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보다 가장 좋은 일,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원하시거나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돈쭈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밀수나 무역 등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된 신흥 부유층을 돈쭈라고 하는데요.
1: 네, 북한의 경제가 요즘은 이 돈쭈들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0: 네.
1: 건물을 짓는 것도 돈쭈들이 돈을 대줘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돈쭈들이 생기면서 북한에서도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다죠.
0: 그렇습니다. 뭐 애완견을 기르거나 그래서 애완견을 위한 동물병원도 생겨나고 있고요.
1: 네.
0: 또 돈쭈들을 중심으로 그 자녀를 위한 외국어 과외 열풍이 거세다가 합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 돈쭈 여성분들은 리설주나 김주혜가 입은 정장 스타일의 옷을 직접 맞춰서 비싸지만 많이 지어 입는다고 해요.
1: 여전히 하루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 북한 주민들이 북녘당의 대다수인데
0: 네.
1: 극소수의 돈쭈들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들이 북한 권력의 핵심이 되면 통일을 굳이 바라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모두가 살만한 우리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물정 106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당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아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기다리고 있고요. 첫 찬송 크룩스

0: 아멘.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 OAP데이 첫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북한에 장마당이 생기고 또 몰래 밀무역 등등으로 사경제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북한 당국 모르게 돈을 많이 갖게 된 돈주들이 생겨났는데요.
1: 네.
0: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통업도 발전하고 있고 운송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3874님이 북한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착취 안 당하고 가지는 분들이 있군요 하셨는데
0: 네.
1: 사실은 이게 뇌물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0: 네.
1: 당까지 주민부터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착취를 어쩌면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돈주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0: 예.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서 이런 돈주들이 이제 권력의 핵심으로 중앙이 되다 보면
1: 네.
0: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통일을 더 바라지 않게 되거든요. 주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1: 아멘.
0: 우리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1: 5321 군님, 며칠 전에 백두산을 중국 통해에 다녀왔었는데 백두산만 봐도 감격스러웠어요.
0: 네.
1: 두만강에도 갔었는데 북한이 너무 가깝더라고요. 우리 시골의 강가 거리와도 같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0: 네.
1: 북한에도 풍년이 일어서 먹는 걱정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북한이 지금 6월 한 보리 수확할 때까지는 보릿고개 지금 겪고 있다고 해요.
1: 네.
0: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북한의 지방의 농촌의 우리 주민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 위해서 쉬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며 함께합니다. 라고 문자 주신 분도 계셨고요.
1: 울산입니다. 저도 복음 통일 위해 기도합니다. 3908님
0: 네.
1: 반갑습니다.
0: 자, 7205님도 오셨고요. 또 구로동에서 1354님도 출석 인사해 주셨습니다.
1: 강남에서도 두고 계시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시면서 1370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출석 인사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샵 1069번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오늘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화요일 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1: 화요일마다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카드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북한 바로 보기까지 오늘의 OAP데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여러분 출석 문자 끝까지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아직 안 들어온 지역이 보입니다. 나다. 내가 우리 지역의 대표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 지금 이 시간에 복음 통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를 대표로 하나님 세우시는구나.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 준비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하시고요. 한편 차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올해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한 뼘 차이 문제 푸실 준비 되셨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오늘 나오는 북한어 표현이 우리말 뜻으로 무슨 표현일지 저희가 보기까지 두 가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방기가 많은 거, 막 기름이 튀긴 거 그런 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돼요?
1: 아주 빛나죠.
0: 그렇죠. 윤기가 정말 누렇게 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제 기름 끼는 거 먹었구나 싶을 정도로 얼굴에 기름이 잘잘잘잘
1: 흐릅니다. 맞아요. 입술에도 흐르고 얼굴에도 흐르고
0: 그런 사람도 꼭 얼굴이 좀 이렇게 누렇더라고요. 그죠?
1: 아, 그래요?
0: 네. 자, 오늘 여기가 힌트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한 뼘 차이 그러면 문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이거 한 입만 먹어보시라요.
5: 뭐야 이거?
4: 왜요?
5: 아, 자기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잖아.
4: 아유, 그렇지요. 이거 좀 아주 노랑지지요.
5: 이거 내 다이어트에 아주 큰 적이 되겠는걸? 안 돼. 나 이거, 안 먹어.
4: 아이고, 나중엔 어차피 또 먹고 싶어질 건데, 뭐. 여기 꺼내놓을 테니까, 오가면서 드시라요.
5: 자기야, 자긴 날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 이거 눈앞에 있으면 나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먹고 놨더니까, 이거, 너무 느끼한데, 이거?
4: 오늘은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냥 드시라요. 그거 먹는다고 살 안 쪄요.

0: 역시 뭐 맛있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살찔까봐 우리가 다 걱정이긴 하죠. 네.
1: 건강이 또 우선이긴 하니까요.
0: 네.
1: 그래도 우리 북녘에서도 이렇게 노랑진 땅에서 노랑진 음식을 먹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날이
0: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오늘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음식 얘기를 했지만
1: 네.
0: 주로 땅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노랑지다. 그래서 심으면 막 그대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옥토. 그죠?
1: 아, 그쵸, 그쵸. 옥토와 같은 노랑진 땅을 네. 북한에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0: 네.
1: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는 이 노랑지다가 무슨 뜻일지입니다.
0: 1번이
1: 매우 기름지다.
0: 매우 기름지다.
1: 기름지다.
0: 2번
1: 얼굴이 좋지

0: 않다.
1: 얼굴이 좋지 않다. 누렇게 떠서 그런가요? 자, 노랑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와, 이거는 네. 음식으로도 하면 사실은 그쵸? 좋은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잘 익어서 나온 걸 우리가 먹으면 많이 먹으면 얼굴에는 기름이 흐릅니다. 번들번들 거려요.
0: 맞아요. 네. 감사한 거죠.
1: 그러니까 우린 감사한데 아 1년에 그렇게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많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거.
0: 그래서 우리 6182님은 제 얼굴이 오늘 노랑진 것 같아요.
1: 저희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0: 라고 하셨고 요거를 아까 저희가 막 이게 노랑지면 좀 네. 노랗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9788님은 정답이 노랗다인가요? 라고도 하셨는데
1: 아니에요. 자 1번이
0: 매우 기름지다.
1: 매우 기름지다. 2번이
0: 얼굴이 좋지 않다.
1: 네. 북한의 땅이 사실은 이런 비료나 이런 것들이 거름이 부족해서 너무나 척박해졌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북한의 땅은 노랑지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0: 네, 네.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어떤 농사를 질 때도 이게 몇 년 하면은 좀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하죠.
0: 맞아요. 네. 땅도 안식년이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이게 없어서 더 노랑진 땅을 찾기도 어렵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기름진 거 먹으면 또 이렇게 저는 속이 안 좋은 나이인데 한번 참여를 해봅니다 라고도 네. 새싹 회원 찾아와 주셨고요.
1: 왜 하예요?
0: 속이 안 좋...
1: 그래요.
0: 네, 기도해야죠.
1: 여러분, 오늘 그래도 주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배불리 또 먹고 너무 배불러서 남기고 이러고 있지만 북녘에서는 이 보릿고개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다 배불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걸 먹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날 아까 지연 씨 말한 것처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0: 우물정 1069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 노랑지다가 무슨 뜻일지 1번 매우 기름지다, 2번 얼굴이 좋지 않다 가운데 정답 보내주세요.
1: 네, 나무엔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하시고요. 북한 바로 보기 오늘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는 북한 공산품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수출되던 품목 가운데에는 당과류, 우리의 사탕이나 과자 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북한산 라면도 중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공산품 생산 확대와 중국으로의 수출,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북한의 경제 수준이 그만큼 발전을 한 걸까요? 라면 같은 공산품의 중국 수출,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에서 생산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당과류, 주류에 이어서 라면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2: 수입이 아니라 수출한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대북 소식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최근에 이 소식을 전했죠?
2: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17일경에 전한 소식인데요.
0: 네.
2: 요즘 해산시 세관을 통해 사탕, 과자, 맥주에 라면까지 다양한 식품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0: 예.
2: 이전에는 중국 식품이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식품도 중국으로 나가는 양방향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0: 예, 수출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요?
2: 네, 그냥 라면이 아니라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0: 예.
2: 현재 해산시 세관을 통해 수출되는 북한산 라면은 고추장 라면, 김치 라면, 해물 라면, 소고기 라면, 소고기 갈비 라면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북한의 장마당에서 북한산 식품과 또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2: 예, 예. 해산시 장마당에서는요.
0: 예.
2: 북한산 식품과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2: 북한산 제품이 포장이 개선되면서 그 인민들이 호기심 때문에
0: 네.
2: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맛과 질이 아직까지 중국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산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식품이 중국에 수출된다는 소식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2: 예,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뒤처져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식품을 외국에 수출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0: 네.
2: 요즘에는 라면까지 수출을 하여서 이전보다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좀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2: 예.
0: 자, 북한산과 그런데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던데요.
2: 예,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좀 그 이례적으로 들리는데
0: 네.
2: 현재 해산시 장마당에서 중국산 라면은 개당 3위안에서 6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345원에

0: 팔리고 있고요.
1: 네.
0: 북한산 라면은 3위안에서 5위안, 한화로는 673원에서 1121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가격만 놓고 보면 북한산 제품이 비싼 제품에서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1: 네.
0: 소비자들은 뭐 개인의 입맛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예, 그래서 중국 지린성에서는 북한산 식품 전문 취급점도 생겼다고요?
0: 예, 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인데요.
1: 네.
0: 예,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북한산 유입이 늘어나면서 북한산 식품만 취급 판매하는 상점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0: 북한 식품 전문 취급 상점에 들어가면 사탕, 과자, 술, 라면 등 북한 식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예. 자, 오늘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북한의 품목이 다양해졌는데 그 가운데 라면도 여러 종류가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신 내용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0: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북한의 경공업 제품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엄청 어려웠죠.
1: 예.
0: 또 장마당이 생겨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던 장마당을 바탕으로 북한이 생존을 이어나갔댔는데 이제는 공산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1: 네.
0: 또 공산품을 북한 시장에 내다 판다라고 생각하니까 적세지감을 네. 느끼게 합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산 식품들이 중국산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또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뒤처진다는 것이죠.
1: 예.
0: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맛도 좋아질 것이고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더구나 지금 시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을 꾸준하게 유지하면 북한에 전문점이 생기다고 하는데 점점 수출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1: 예.
0: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의 무역 일꾼들이 중국에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보면 북한 경제가 좋아지는구나라고 기대를 갖게 되는데
1: 예.
0: 안타깝게도 북한의 정부가 무역 일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0: 북한은 경제 발전보다 정권 안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1: 예.
0: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심사숙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남한을 동족이 아니라 적으로 또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1: 그렇죠.
0: 상종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한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또 남한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북한 경제는 중국과 교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
0: 북한이 한류를 막으려고 하니까 한류가 위협이 되지 그 한류를 수용한다고 하면 한류와 더불어 남한의 경제력은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 카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준비하셨는데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 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꾸준히 시장에 유통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경제 발전으로 인민이 잘 사는 날이 오게 하시고 정권 안보 이전에 민생 경제를 우선하게 하시며 남북 경제 교류를 통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남한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함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도 귀한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능하시다면 1분, 2분 시간을 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변에 신앙 공동체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0: 손태진의 음성으로 그끄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 나눠드린 기도 제목, 저희가 기도 카드로 만들었잖아요. 기도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많이 못하셨는데
1: 네.
0: 문자로 어플로 통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 단문 5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이거를 지금 바로 읽어도 사실 뭐 1분? 1분 네. 걸릴까요? 계신 곳에서 1분, 2분 계속해서 시간 내주셔서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 한 표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북한에서 노랑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0: 그 한자로 하면 옥토예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농사만 뭘 심든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땅 할 때 야, 이 땅이 참 이러네 이런 땅이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노랑지다 1번
1: 매우 기름지다.
0: 야, 매우 기름지다. 2번
1: 얼굴이 좋지 않다.
0: 네 얼굴이 왜 그러니? 뭘 얼마나 먹었길래? 자, 매우 기름지다. 이번 얼굴이 좋지 않다. 정답 샵 1069번으로 또 극동마스 어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기실 수 있는 시간 2분 더 드리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그래서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 바로
1: 노랑지대 우리말 표현, 네, 매우 기름지다가 정답입니다.
0: 1번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매우 기름지다. 보내주신 문자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1: 여기는 수원입니다. 오늘도 북한말 공부하고 있어요.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6718님, 네, 기름지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0: 힌트 없이 들으면 틀리겠는데요. 3577님 문자 주셨는데, 포항 제철소 안에서 항상 재미나게 즐겁게 이 생소한 언어도 감사함으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야,
1: 감사합니다.
0: 엄청 더우실 텐데.
1: 그러니까요.
0: 안전하게 오늘 하루 근무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1: 요새 제 얼굴이 반들반들한 것 같아요.
0: 네.
1: 좋은 로션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기름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0: 어머나, 어머나.
1: 제 고백이 돼야 될 텐데.
0: 네. 자, 그리고 4093 성도님, 시골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는 사모님이시래요. 우리 애청자신데 정답 1번. 참된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극동방송 댓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1: 네. 북녘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합니다. 힌트를 매우 쉽게 주시네요. 정답 기름지다.
0: 네.
1: 북녘의 삶을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도 북녘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0084님 감사합니다.
0: 우리 1486님의 이 기도 한 줄이 우리 모두의 바람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름지다고요. 북한 땅도 노랑 젖어서 막 억을 것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8017님은
0: 네,
1: 우리나라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게 현실인데, 북한에서는 하루 한 끼가 어렵다는 말이 언제 들어도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0: 네.
1: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8017님 맞아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먹어도 덜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해라.
1: 네.
0: 그게 건강이다 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 하루 빨리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그러려면 통일되는 수밖에 없어요.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날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257님도요. 제주입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세차게 퍼붓던 비가 활짝 개고 바람마저 살랑살랑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셨는데,
1: 와,
0: 야, 서울도 조금 맑아요 오늘은.
1: 아유, 또 비까지 내리고 살랑살랑하면은 덥지도 않겠어요.
0: 네. 제주. 이번 주는 또 전국이 무더위가 조금 살짝 주춤하다고 하니까 이게 여름이 한여름이 오기 전에 이번 주 좀 만끽하세요.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합니다.
1: 포천에서 근무 중에 듣고 계신다고 보내주셨던 7677님. 요즘

0: 저도 다이어트 중인데 공감돼요 하면서 보내주신 2138님. 그리고 아까 6718님과, 라면 수출이라니 밀가루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하겠죠.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북한의 주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1: 네.
0: 0191님. 포항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OFP데이 통해서 더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보내신 5130님도 드리고요.
1: 네.
0: 우리 전화로 참여해주신 분이 계세요. 0110님, 이순희 집사님이신데, 시각장애인이라 문자 참여가 어려우셔서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정답 1번 말씀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엄청난 팬이시라고도 꼭
1: 저
0: 남겨달라고
1: 감동
0: 하셨대요.
1: 받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관심 갖고 기도함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0: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예수 이름 안에
1: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 사역자 소진영님의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에 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배편이 그래도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정박을 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경험상 배를 많이 타보았기 때문에 이때는 배를 타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미항에 머물고 있는데 겨울이 지날 때까지 지금 미항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27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율리오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부장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은 건졌습니다마는 배도 잃어버리고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싣고 갔는데 그 물건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나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로 살아갑니다. 제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도 이들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리오를 비롯해서 이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더 선호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상황에서는 그럴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다. 전문가도 아닙니다. 배를 운용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장이나 선주는 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백부장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의 영적인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런 전문가의 조언과 나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백부장이나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결정하고 마침내 좋은 여건이 되었다고 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이, 판단이 맞다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마자 큰 문제가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경험이나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버리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은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합니다. 말씀보다는 고정관념을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지금 있는 미항보다는 베니스에 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니스가 훨씬 더 크고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미항이란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보다는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베닉스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와서 자기를 위해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고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요단강보다는 자기 나라에 있는 좋은 강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요단강보다 크고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5천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오병이어 기적처럼 경제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렸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로마에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제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뭐냐? 제자가 되려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형편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 생각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은 내 생각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말씀 따라가기보다는요, 편리주의를 원합니다. 백부장이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항에 머물자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미항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좁고 불편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는 크고 넓어서 편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분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왜 놀라겠습니까? 너무 편리하다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편리하고 음식도 많고 그리고 밤중에도 막 다녀도 안전하고, 자기 외국은 여러분 밤이 되면 다니면 큰일 납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국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청소하는 것도 내가 싫어서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아마 밥도 하기 싫어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리한 것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편리한 것만 따라가면 신앙생활은 F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낙제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리한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항상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편리한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까? 편리한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교회 와서 청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리성만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면 양념이 많이 되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리가 많이 되지 않은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맛에는 양념이 잘 돼 있고 맛이 좋은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한 것만 찾으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말씀 따라서 내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편리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도 무조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물도 많이 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큰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76명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현재 상황을 보면 끝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율법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밀밭에 밀을 따서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문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먹느냐고 탓을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안식일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어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변화가 빠르고 급격히 변하는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혀있는 벽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벽처럼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로를 자동차를 몰고 가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잘 지켜야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선을 계속해서 밟고 지나가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을 지켜야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내가 안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도 순서를 지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말씀이 있는데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떡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떡이 없지 않습니까? 떡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포기하면 죽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버릴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은 이미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미 내가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미리 결정하고 가라는 겁니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너가 살려면 이미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뭘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 아낙 사람들,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미 두려워하지 않기로, 무서워하지 않기로, 낙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것을 내가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0: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미 결정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가다가 상황을 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져야 되는 겁니다. 결정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상황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이미 결정해놓고 그것을 따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결정해놓고 그것을 따라가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꽉 막힌 벽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벽처럼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꽉 막힌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살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말씀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가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높은 벽이 있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떡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고 편리함을 벗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2-4521번 울산 강남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일명 교회 방학. 우리 지금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떠난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분들 오늘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보물 퀴즈, 좀 오늘 아주 색다르게 오래간만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축구 시즌이잖아요.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오늘 보물 퀴즈를 축구 생중계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핸드폰 꺼내 주시고 그걸 퀴즈로 저희가 승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퀴즈 정답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 꺼내셔서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쇼미 퀴즈.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방학생들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자, 우리 방학생들 또 무교생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그분들 이 시간에 무조건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춰주시면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1: 네.
0: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3차전.
2: 네.
1: 우리 한국 금요일? 이제,
3: 네. 네. 금요일인가요?
0: 금요일이죠. 아, 금요일 알고 있는데.
2: 네, 금요일 맞아요. 네.
0: 남아공하고 이제 3차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물 퀴즈를 축구 중계, 중계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1: 축구 중계.
0: 네. 살짝 어설퍼도 그런갑다. 이렇게. 아, 영혼 살리기에 애쓰는구나.
2: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맞아요.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정답.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스포츠 중계를 할 거예요. 스포츠 네. 중계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스포츠 중계를 잘 듣고 어떤 문제를 내는지 여러분께서 들었다가 정답을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 이쪽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되,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스포츠 중계, 축구 중계.
1: 스포츠 중계.
0: 네, 근데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2: 네. 그렇죠.
0: 스포츠 중계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네.

0: 연습은 많이 했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
1: 네, 새로운 네. 도전 한번 해봅니다. 네. 쫑긋하시고요. 네. 여러분께서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봅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마지막 조금 있다가는 우리가 이제 퀴즈가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출발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 스포츠 캐스터 김현수입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우리 붉은 악마 선수들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생뚱맞게 이곳 스타디움에서는 극적인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창무 고현 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김 위원님, 오늘 네. 생중계에서 어떤 상대가 결승전을 펼치죠?
1: 아, 네. 오늘 이스라엘 FC와 이집트 FC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팀인데요.
0: 네.
1: 아, 살짝 쫓기고 있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고현 위원님. 그러면은 이 이집트 FC 어떤 팀이죠?
2: 네,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죠.
0: 네.
2: 일단 이스라엘에 비해 장비가 아주 좋아요.
0: 네.
2: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0: 네.
2: 이스라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FC 앞으로 정신없이 나가고 있는데요. 앞에는 큰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1: 아, 이스라엘 FC 완전히 포위당했네요. 더 이상 나아갈 공간이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급진 말로 진퇴양난이라 하죠. 이강인이 와도 황희찬이 와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0: 그렇습니다. 하지만 캡틴, 우리의 주장 모세 선수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모세 선수 갑자기 지팡이를 들었어요. 어, 이거 어떤 작전이죠?
2: 어, 그러게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플레이가 나올 것 같아요.
0: 모세 선수 지팡이가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지팡이 끝에서 뭔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1: 골! 바다가 출렁입니다.
0: 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가 열리고 있어요. 아, 손흥민 슛보다 더 훨씬 강력합니다.
2: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한 기적이에요.
0: 우와, 이스라엘 FC가 전력 질주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바다 가운데 길을 통과합니다. 그 뒤를 이집트 FC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 오, 예, 이스라엘 FC 드디어 간신히 바다를 통과했네요. 어, 그런데 모세 선수 다시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0: 자, 모세 다시 한번 슛. 어, 두 갈래로 나눠진 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2: 우와,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추적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0: 우와. 자, 이스라엘 FC의 승리입니다. 어, 김 위원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승골은 사람이 넣는 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내시며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0: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FC가 이집트 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창무, 고현, 캐스터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죠?
2: 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3: 미국 갔다 온 기분입니다.
2: 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쫓기며 나아갈 때 앞에 큰 바다가 있었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용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그렇습니다. 이 바다의 이름이 무엇일지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그 바다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 바다 이름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방학생 뭐 5년 방학, 10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방학 무교생들 무조건 선물을 드리니까요. 자, 이 찬양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0: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500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은 생뚱맞게 갑자기 북중미 월드컵에서 저기 이스라엘 쪽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축구 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반응이 좋네요.
1: 네, 엄청 뜨거워요 지금.
0: 생각보다 네. 재밌다고. 집중됐고 너무 재밌다. 다행입니다.
1: 아, 이런 말 들으면 예.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
0: 그러니까요. 네. 자, 보니까 정답을 아직 발표 전인데 아주 빠르게 정답을 주신 2908번님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요. 거의 뭐 2등으로 왔던 6774번님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 조금 지나가지고 100번째 온 2772번님께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기 좀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가서 한 200번째? 200번째. 2614번님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남아공 축구가 금요일이 아니라

0: 목요일이에요. 네, 문자 창이
1: 둘이 금요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내가 틀렸나. 네,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0시.
2: 저는 좀 가물가물해요.
0: 계속 금요일날만 하다 보니까 네. 헷갈려가지고 금요일로 처음에는 짝이었네요. 정답보다도 네. 이 문제가 더 많았어요.
1: 더 많이 왔어요. 목요일입니다.
0: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10시예요. 그렇죠. 네. 아, 목요일 10시 남아공 3차전 목요일 10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혼날려서 죄송해요. 네. 자. 뭐 제부도가 나왔어요. 제부도 땡입니다. 제부도가 나왔어요. 예, 방학생들도 있습니다.
2: 네.
0: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무교이신 분들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무조건 드려요. 아 너무 재밌다고.
2: 네.
0: 와. 저희 힘을 얻네요. 힘을 얻습니다. 너무 중계를 잘해서 진짜 축구 경기인 줄 알았어요.
1: 와, 예. 참 나 여기 불러다 놓고 별걸 다 시켜내 진짜.
0: 그러니까.
2: 아이고, 참. 너무 좋아요. 네.
0: 지팡이에서 막 갑자기 슈.
2: 그치요. 나와
0: 난리 났습니다. 아, 여러분 네, 힘들었어요 이거. 힘들었습니다. 네. 자
1: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0: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 FC와 이집트 FC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스타디움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막 경기를 펼쳤는데
1: 네, 그 무슨 바다인가
0: 그 큰 네. 바다 이름이 뭐냐 이게 네. 오늘 문제거든요.
1: 무교이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도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예.
1: 이쪽 바다가 색깔이 빨개요.
0: 아 그렇구나.
1: 아, 그래서 아, 이거 힌트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빨간
1: 혹시 모르시는
0: 바다.
1: 분들을 위해서 빨간 바다
0: 붉은
1: 네.
0: 바다입니다.
1: 네,
0: 붉은 자 바다. 내가 이쯤 되면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서 계속 지금 선물 당첨자 제가 부릅니다. 그리고 방학이나 무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런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몇 년 방학 내가 코로나 방학이다 그럼 한 5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1: 아, 모르겠다.
0: 아, 그래서
1: 네.
0: 내가 그 뭐 성경에 바다가 한두 개냐?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1: 아 그럼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기 드리겠습니다.
0: 보기 갑니다. 보기.
1: 네, 첫 번째 1번 흥해라. 흥해. 저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코를 아기들 코 잡고 흥해, 흥해, 흥해. 네.
2: 그랬나요?
1: 2번 홍해. 홍해. 아하, 홍해라. 네, 3번.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망해. 어, 망해. 네. 네, 4번. 고마해. 4번. 고마해. 5번도 있습니다. 우리 오드지 선다형입니다. 5번은 그만하라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2: 오지 선다형에서 어려운 것 같은데.
1: 아, 너무 어려운데. 네.
0: 흥해냐, 홍해냐, 망해냐, 고마해. 그만하라니까.
1: 네.
0: 흥해, 홍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흥해, 홍해, 망해, 고마해. 그만하라니까. 여기서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어? 나 이거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도 정답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정답 그리고 이제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무교 방학생들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세요.

0: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보물 퀴즈를 축구 시즌이어가지고 저희가 축구 중계식으로 한번 여러분께 나눴는데 생각보다 오늘 반응이 좋아요.
1: 네, 재밌네요.
0: 어떤 분은 바다가 갈라질 때 눈물이 왈칵 나왔대요. 야, 이런 상황에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와, 정말 아우 재미있게 진행하시는데 안 보낼 수가 없다고. 네. 이런 분도 계셨고. 와, 너무 신나고 재밌었대요.
1: 네.
2: 이거 문제 만들고 예시 네.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흥에 홍에 망에 고마에 했는데 청취자분께서 송해 어때요, 송해? 야, 이제는 우리보다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0: 썰렁해도 나왔어요.
2: 썰렁해. 네, 재밌는 거 만들어 내시는 데는 작가로 영입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네. 네. 송해 썰렁해. 네. 당연히 자.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네.
0: 자, 진짜 보기 중에 흥에 홍해, 망해, 네. 고마해부터 해가지고 정답은 바로 목사님.
2: 네, 홍해입니다.
0: 그렇습니다. 홍해였어요. 홍해에서 모세가 이제 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다가 지팡이를 탁 하니까는 바다가 갈라졌죠.
2: 네.
0: 슛하니까 골 들어가듯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또 바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왔죠.
2: 네. 네, 멋있었습니다.
0: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방학생들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2: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죠.
0: 예.
2: 뭐 월드컵에서 골 한 골 놓고 안 놓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
2: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긴 방학 중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하고 통화해 보면 편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 성령이 계신 분들은요, 거듭난 분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자,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260번님 뜨거운 날씨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한바탕 웃고 항상 힘을 얻네요. 홍해 이렇게 정답 맞춰주셨고, 와, 오. 정말 좋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을 지금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

0: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전화 연결이 안 될지라도 저희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쓴 분들은 모두 다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이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1: 네, 6946 번 쓰시는 분입니다. 핸드폰 끝자리 6946번.
0: 자, 이분이 보니까는 방학이라고 해주셨고, 네.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1: 네.
0: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셔서
1: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6946 되시는 분. 네, 통화 가고 있습니다.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2: 아니요, 정차 중입니다.
0: 정차 중이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네. 지역?
2: 거주지는 노원구입니다.
0: 노원구? 오, 네. 그러세요. 오늘 홍해 잘 맞춰주셨고 지금 10개월째 방학 중이시네요?
2: 네네.
0: 예. 그러면 10개월이면은 이제 아직 1년 좀 안 됐는데 오늘 용기 있게 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여기서 이제 방학을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극동방송 들은 지는 3년, 4년?
0: 3년 정도?
2: 3년 된 것 같아요. 5년 된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어떻게, 누구 소개로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차에서?
2: 아니요. 저희 예전에 선기당 교회 부목사님이 틀어놓은 차량에서
0: 네네
2: 고정으로 돼 있었어요.
0: 아, 틀어놓은 차량에서 우연히 듣게 됐군요. 그래서 그 뒤로 네. 이제 3년 동안 계속 듣고 있고
2: 네네
0: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 제가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좋아하시는 선물? 저희 선물 기억나는 거?
2: 도자기 십자가.
0: 도자기 십자가. 아, 그 옛날 건데 그거 지금 사정상 중단됐고. 자, 다른 거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2: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로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주얼리 하겠습니다.
0: 예?
2: 주얼리
0: 주얼리. 알겠습니다. 주얼리. 어디 누구 선물하시게요? 본인이 하시게요?
2: 아니요. 제 와이프.
0: 아내분 선물하시려고? 네. 아내분은 지금 어떻게 방학 중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십니까?
2: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0: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 본인만 잠깐 지금 방학 중이시군요.
2: 네.
0: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됐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 네.
0: 예? 알겠죠?
2: 네.
0: 그래서 이번 예?
2: 근데 제가
0: 예
2: 전에 다니던 교회는 말고 예.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데
0: 예
2: 건강한 교회를 찾지 못했겠어요.
0: 아, 그러면은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2: 네.
0: 노원구라고 하셨죠?
2: 네네.
0: 근데 그 아내는 지금 어떻게 그럼 노원구에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나요? 그
2: 저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0: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면은 아내도 그쪽으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0: 그건 아니고
2: 제가 방학에 들어간 이유가
0: 예.
2: 교회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0: 예.
2: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0: 예.
2: 집사님들 의견하고 많이 달랐고.
0: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아내하고 교회를 다르게 다닐 수도 있겠네요.
2: 네네.
0: 그거는 한번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과 한번 또 한번 상담도 한번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도 생각해 가족은 같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주얼리는 아내를 드리고요. 우리 네. 6946번님 또 다른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2: 저는 요거트.
0: 요거트 없고 네. 유산균인 것 같은데, 이제?
2: 네, 유산균.
0: 유산균. 알겠습니다. 네. 유산균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 결단하는 기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1: 하겠습니다. 아, 네.

0: 네, 6945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아내를 위한 주얼리.
1: 그러니까.
0: 아이, 그래요. 10개월째 교회 여러 가지 사정상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한번 더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좋으신
1: 네.
0: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
0: 나의 구주로 나의
1: 나의
0: 구주로, 네, 계속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유, 마음이 참 그러셨겠어요. 10개월
1: 아멘.
0: 동안 참.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또 모든 거잘 해결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1: 아멘.
0: 기도하고 있다. 방송 끝나고 저하고만 통화하면서
1: 네.
0: 같이 한번 좋은 방법 찾아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자, 우리 6946번님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보세요?
0: 네.
1: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는 순간이니까 힘내시고, 하나님과 다시 1대1의 만남 꼭 이번 주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계속 또 청취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아유, 이번에 10개월이지만 마음이 힘드셨나봐요.
0: 아유, 여기
1: 네,
0: 10개월,
1: 아이고.
0: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10개월
1: 그러니까,
0: 교회에 못 나간다는 건요,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정말 아픈 마음이죠.
1: 아내는 거기를 이미 다니고
0: 계속
1: 있는데,
0: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자기는 가기는 너무 힘든 것
0: 네, 그래요. 저 한번
1: 같고. 아, 이게
0: 예배,
1: 다른 교회를 또 혼자 다닌다는 게또 그것도
0: 그래,
1: 쉽지 않은
0: 한번 방송
1: 문제인데.
0: 끝나고 저 같이 한번 상담해 보면서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오늘 홍해 정답과 함께 방학이라는 문자 많이 주셨어요. 그
0: 네.
1: 중에서 오늘 무교도 있습니다. 무교.
0: 무교. 네.
1: 무교가 있어요. 무교를 한번
0: 아,
1: 제가.
0: 네. 홍해도 잘 맞추셨습니다. 5200. 5200 쓰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번호 5200.
1: 저희가 이게 일반 전화로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께서 감안하시고, 이거를 일반 전화로 와도 여러분께서 한번 이 시간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5200번님께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가 갑니다. 무교, 무교입니다. 어떤 무교생일지,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인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뜨거든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2: 네,
1: 저
2: 안녕하세요.
1: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네,
1: 자, 우리
2: 안녕하세요.
1: 무교라고 문자 주신 분 맞죠?
2: 예, 맞습니다.
1: 운전 중은 아니시고요.
2: 아, 지금 미용 중입니다.
1: 미용. 아, 미용.
0: 괜찮습니다. 미용 좀
1: 네, 혹시 미용실인가요?
2: 예.
1: 미용실?
2: 예,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1: 그 유명한 쌍문동 미용실인가요?
2: 아이고, 예, 맞습니다.
0: 국동방송 지점입니다, 거기.
3: 네, 완전.
0: 쌍문동
1: 거의 뭐
0: 지점.
1: 특파원이에요,
0: 아,
1: 특파원. 쌍문동 특파원. 우리 원장님께
0: 특파원.
1: 걸리면은, 아, 걸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2: 아, 예, 그런
1: 거기
2: 것 같습니다.
1: 단골이세요? 단골?
2: 예, 단골입니다, 예.
1: 단골인데, 이 방송 듣다가 이렇게 문자 보낸 건 처음이신 것 같은데?
2: 예, 처음입니다.
1: 처음이죠? 이 시간,
2: 원장님이 저
1: 예.
2: 강요하셔가지고.
1: 강요. 아니,
0: 아,
1: 그런 강요는 좋아요.
0: 그럼요. 선물도
1: 아, 그러니까
0: 드리는데요.
1: 시간 지나 보면 알 거예요.
2: 강요 당한 것 같습니다.
1: 아, 잘하셨어요.
0: 재미있으셨죠, 그래도?
2: 아, 예, 재밌었습니다.
1: 어떻게 축구 중계 좀 괜찮았어요?
2: 올 때마다 좋은 방송

0: 좋은 내용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근데 아마 이 시간대 퀴즈 하는 시간대는 처음이신가 봐요.
0: 예.
1: 그러니까 아마 강요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예. 아마 예.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오늘 홍의 정답 네. 맞춰주셨으니까, 네. 선물. 선물, 아까 제가 좀 전에 아까 그분하고 얘기했던 거 들으신 거 있죠? 선물 리스트. 아니, 못 들었어요?
0: 못 들었습니다.
1: 자, 예.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 부각 세트,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그 다음에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예. 레모나, 여기서 예. 고르신다면?
0: 너무 많아.
1: 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막, 아까 중계하듯이.
2: 딱 와닿는
0: 거지는 않죠.
1: 예?
0: 다 주시지는 않죠.
1: 아니, 다 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또 줘야 돼가지고. 예.
0: 예.
1: 아, 두 개까지는 드릴게요 그러면. 두 개까지.
0: 아이고. 아이고. 예.
2: 두 개 고르세요.
1: 네.
0: 그 위에 아까 뭐라고 했는데 이게 뭐였습니다 그새.
1: 자, 소곱창, 유산균, 김, 열무, 순무, 연어, 커피, 견과, 주얼리, 예.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0: 화장품.
1: 화장품. 화장품은 예. 왠지 아내 거. 맞죠?
0: 아니 딸내미 거.
2: 딸내미 거.
1: 자, 보니까 보니까는.
0: 아, 보니까 그러면. 예, 제 거.
2: 네, 하나 더 고르세요.
1: 보니까 하나 더.
0: 아, 그 저기.
1: 예.
0: 아, 그, 열무 뭐.
1: 아, 김치, 김치. 오, 오케이.
0: 예, 예.
1: 김치, 그 김치는 또 이제 아내에게 이쁨 받으려고. 예. 본인이 무교면은 교회를 안 다녀봤나요?
0: 아. 뭐 거의 다니지는 않았어요.
1: 어, 거의 다녀보진 않았어요.
0: 예. 아내랑만 나왔습니다.
1: 예?
0: 미션 스쿨 나왔어요.
1: 아, 미션 스쿨 나왔고.
2: 아, 미션 스쿨 나와서 잘 아시겠네요. 네.
1: 딸하고 네. 아내는요?
0: 마찬가지예요.
1: 마찬가지예요. 예. 무교.
0: 예, 예.
1: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쌍문동 오면 쌍문동 미용실 오면 원장님 예.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0: 참 좋은 일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다.
1: 좀 밝고 좀 괜찮지 않나요, 원장님?
0: 아주 괜찮죠.
1: 아주 분이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0: 예.
1: 제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0: 예.
1: 근데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예. 이 방송을 틀어놓고 예. 자기 삶도 바쁜데
0: 예.
1: 그 계시는 분들 우리 손님들이 인생에서 예. 정말 좋은 거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은 푸시를 하시더라고요.
0: 아, 예, 그러신 것
1: 이게
0: 같아요.
1: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5200번님이. 네. 근데 다 아, 결국에는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0: 예.
1: 처음에는 이렇게 푸시를 받다가도.
0: 네.
1: 예. 네. 이게 이제 예수님 얘기 들어봤잖아요. 미션스쿨 나왔으니까.
0: 네네. 네네.
1: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저희와 함께.
0: 아, 예.
1: 네.
0: 예.
1: 그
0: 예.
1: 가족에게 정말 천국을. 근데 천국은 네. 예수님 믿었을 때.
0: 예, 예.
1: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0: 네, 네, 네.
1: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네.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0: 예.
1: 천국처럼 막 이 땅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예. 5200번님이 한번 예. 교회 나가셔서 그 예수님 한번 꼭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그 예가 진짜 교회 간다는 예인가요? 예? 갑자기 조용히 계시네. 예?
0: 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1: 생각 좀. 저희가 네. 쌍문동에서 교회를, 집 근처에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0: 네.
1: 이번 주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0: 이번 주는 제가 어디 갑니다.
1: 어제 가니까 다음 주 그러면. 그러면 다음 주.
0: 다음 주요?
1: 다음 주 7월 첫째 주.
0: 다,
1: 이번 주 안 된다면 제가 포기할 줄 알았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7월 첫째 주. 예?
0: 어때? 답은 못 드립니다.
1: 예?
0: 답은 못 드립니다.
1: 답은 못 드리지만 우리 7월 첫째 주에 저희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네. 가보시는 걸로. 예?
0: 네.
1: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 한번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5200분 정말 말씀 한마디 딱 하시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인사를 해도 가지요 안 하는데 정말 내가 한 말은 지킬 줄 아는 멋있는 분.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자, 예. 저 한번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1: 영접합니다.
0: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정말
0: 아멘.
1: 감동이에요. 어쨌든 마음에 이제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시면 교회 꼭 나가세요. 너무 하나님 살아 계시면 꼭 강한 마음 주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희가 그 주얼리는 문자로 드리거든요. 문자로 드리면 복사해서 아내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아내하고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좀 얘기해 주셔서 나중에 진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가정 꼭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막 뭔가 밀어붙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실 수 있어요. 나중에 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쌍문동 미용실 계속 다니시고요.
1: 쌍문동 원장님, 우리 전국 모든 청취자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3: 너무 감사해요. 쌍문동 가고 싶다.
2: 24시간 다 틀어놓고 있고.
1: 원장님 모셔서 스튜디오에
3: 진짜.
1: 모셔서 간증을
2: 그러니까요.
1: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좋을 것
2: 자, 우리 5200번님 감사해요.
1: 같아요. 고맙습니다.
2: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0: 감사합니다.
2: 드릴게요.
0: 예.
2: 아, 지금 쌍문동에서 몇 번째인지
3: 네,
2: 모르겠어요.
3: 아우, 대단하네요.
2: 이런 미용실과 네일샵과 마사지샵들이 꽤 있습니다.
1: 이야, 오늘
3: 대단해요.
1: 월드컵 중계도 재밌고, 쌍문동 원장님 내용도 재밌고, 오늘 즐거운
2: 그러니까요.
1: 새끼랄입니다.
2: 와, 단연 미용실 중에서 이분이 탑입니다. 탑.
3: 네, 탑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1: 원장님 보고
2: 대전에,
1: 싶어요, 한번.
2: 그 다음에 대전에 어디 김밥집이 있어요.
1: 대전의
3: 아, 그래요?
1: 김밥집.
2: 거기도 지금 막 전도 한 두세 명 했거든요.
1: 아, 그래.
2: 이
1: 대전의 김밥집.
3: 진짜.
1: 우리 경쟁 한번 붙여볼까요? 쌍문동 미용실 대전의 김밥집 또 어디 나올까요? 이제
3: 대단하네요,
2: 와,
3: 진짜.
2: 진짜 용기 있게
3: 야,
2: 가게에서
3: 쉽지 않거든요,
2: 극동방송
1: 진짜. 멋있습니다.
3: 네.
2: 진짜 아주 좋은 자극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 제대로 된 전파 선교사.
2: 그렇습니다. 자, 또 방학생 지금 전화 한번 걸읍니다.
3: 네.
2: 5479번님.
1: 5479. 네,
2: 5479번님.
1: 5479.
2: 자, 빨리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1: 아, 오늘은 시간이
3: 네.
1: 없어요.
2: 예, 5479번님. 아, 안 받습니다. 이럴 때한 번만 더.
1: 네, 5479. 한번더 누릅니다.
3: 네.
2: 일반 전화에.
1: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일반 전화 오면 잘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극동방송 일반 전화입니다.
2: 자,
1: 5479.
2: 5479번. 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자, 그러면,
1: 601, 네.
2: 다음 분. 다음 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1: 8254.
2: 8254.
1: 네, 8254.
3: 8254님.
1: 네.
2: 8254. 자, 일반 전화 합니다. 일반 전화. 8254번님, 홍해 정답 맞춰주셨고,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입니다.
4: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2: 전화를 안 받아요.
3: 아,
2: 일반 전화에서 지금 이상한 전화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
3: 네. 그럴 수도 있죠.
2: 자, 근데 바로 전화하면서 받는
3: 네.
2: 분들이 있어요.
1: 네, 한번 더.
2: 8254.
3: 8254.
2: 제발 받아주세요.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너무 귀한, 너무 중요한 전화예요. 자, 아까 축구 중계처럼 슈 받아라 받아라 슈.
1: 연장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안 되죠.
2: 와.
1: 자, 6015 한번 눌러봐 주세요. 6015 6044. 네, 6044.
2: 자, 그러면 다음 분. 자, 오늘 방학생들이 오늘 전화를 안 받네요.
1: 6044.
2: 6044번. 끝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2: 여러분의 문자
1: 끝번호.
2: 끝번호.
1: 홍해 잘 적어주셨습니다. 6044. 끝번호 6.

0: 6044. 마지막 세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 2대 0,
1: 네.
0: 3대 0이 돼야 되는데, 세골 들어가야 됩니다. 6044.
2: 6044.
1: 자.
2: 신호 가고 있어요.
1: 자.
2: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0: 아, 이대로 끝나나요? 아, 경기 이대로 끝나나요?
1: 아, 아쉽습니다.
2: 예. 아, 진짜.
0: 네, 이제. 아. 루즈 타임이라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2: 6044 아까 첫 번째였죠?
0: 네.
2: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0: 6044.
2: 한 번 더. 6044. 어떤 분들은 이렇게 쑥스러워가지고
1: 네.
2: 일부러 안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1: 그쵸.
2: 쑥스러워가지고. 나 같아도 안 받을 것 같아.
0: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2: 너무 쑥스러워.
1: 막상.
2: 긴장돼.
1: 전화벨이 울리면.
0: 6015. 또 빨리 눌러봐. 6015.
2: 빨리.
0: 자, 44 안 받으면 6015도 있어요.
1: 6015도.
2: 네.
0: 6015. 네. 계속 밀려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자 공유로 마지막
1: 어떻게,
0: 시간입니다.
1: 어떻게 슛 들어갈까요?
0: 네.
2: 이제 마지막 연장.
0: 연장. 네. 루즈 타임 적용됩니다.
2: 자 6015 오늘 마지막입니다.
1: 받으실 것 같아.
2: 아 정말.
0: 오. 경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이렇게 끝나나요?
1: 이렇게 끝나나요?
0: 아, 두 골로 끝나는가요?
2: 한 번만 더 하고
1: 네, 우리 김인숙 PD님 네 포기할 수 없어요.
0: 전국에 있는 애청자 청취자분들이 네. 다 가슴 졸이면서 제발 6015번 받아주세요. 6015.
2: 자, 마지막 연장전. 자,
0: 연장 6015. 마지막
2: 연장전.
0: 네
2: 골든골이 들어갈지. 끝끝내 받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 경기를 기대해야
2: 다음
0: 되겠습니다.
2: 다음 경기는 목요일 10시로.
0: 다음 목요일 10시로.
1: 네, 목요일 10시로.
2: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0: 경기 종료인가 봐요.
2: 네.
0: 그런가 봅니다. 전화도 방학인가 봅니다. 아쉬워서 계속 올라와 주시네요. 올려주시네요. 네.
2: 주인께, 전화도 방학인가 보다고.
0: 참.
2: 자, 우리 네. 울산에서 꽃바구니 너무 잘 받았다고.
1: 와, 너무 좋았겠다.
0: 감사합니다.
2: 자, 대전 사는 동생 이렇게 막 뭐 전도 요청한 분도 있고
0: 쌍문동 미용실 가고
1: 네.
0: 싶어요. 쌍문동 미원장님 기도합니다. 쌍문동 미용실 환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와, 많이들 올라오세요.
2: 아이고
1: 곧 모실 것 같아요 우리 쌍문동 원장님.
2: 그러니까 그쵸? 한번 모셔야
0: 되겠어요. 네.
2: 친정 언니 이렇게 또 전도 요청한 분도 계시고.
1: 와.
0: 네.
2: 자 많은 분들. 네. 이렇게 또 주셨는데 오늘 소개를 다 하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과 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못 받은 분은 방송 끝나고
0: 네.
2: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고 무조건 선물을 드려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물 퀴즈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그리고 고연교회 개복교회 고연 집사님
1: 네.
2: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이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0: 죄를 깨끗케 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 박수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대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대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와 역사의 주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한 권 한 권 또 십자가와 관련된 본문을 살펴오던 중에 오늘은 18번째 시간, 그리고 십자가와 관련된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우리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우리 인생에도 어둠은 찾아온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신앙이 좋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 어둠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기름가마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아마 기름, 뜨거운 기름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어쩌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는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따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갇혀있더니 유배되었더니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나가게 될지 언제 벗어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사도 요한은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이 기름가마에 던져졌다 겨우 구사일생 살아났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언제 그곳으로부터 나아가게 될지 모르는 그 암울한 현실 앞에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고 되어 있죠. 여기 주의 날, 이걸 한자로 바꾸면 우리식으로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고 시간 나면 하나님 예배하고 상황 어렵고 바쁜 일 생기면 그만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한결같이 예배해야 하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개그맨 전유성 씨 이야기 제가 자주 들려드리고 있죠. 이분이 결혼할 때 청첩장에 딱 한 줄 적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적어 놓았느냐? 비가 와도 합니다 하고 적어 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성일교회 교인들의 신앙 모토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비가 와도 합니다. 우리는 눈이 와도 합니다. 우리는 반모섬에 갇혀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신앙 모토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인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들 가운데, 많고 많은 시간들 가운데 왜 하필 오전 11시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 줄 아십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바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점심시간 전 11시간 때예요. 가장 값진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그거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2부 예배를 11시에 드리잖아요. 가장 값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은 결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밤모섬에 유배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 주십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저 천상에 속한 것들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영안이 활짝 열려 저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되니 하늘 높이 보좌가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역사의 어둠과 개인적인 고난의 자리에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참된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울한 현실 세계에 넘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여 그분의 영광을 직접 맛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분의 오른손에는 글씨가 가득한 두루마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해서.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실행해 가실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열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알면 견딜만한 거예요. 수술도 있고 그 때문에 통증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합병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침내 회복되리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서 답답하시죠. 저것들 미래가 어떨지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견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불안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두루마리를 미리 열어 볼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독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다? 이 두루마리가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도 무거운 것인데 그 의미도 알 수 없고 이 고난의 의미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말아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유튜브 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사도 요한처럼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의 무게 때문에, 또 설명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잠못 이루지 못한 채 눈물로 여러분의 베갯잇을 적시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깊이 통곡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찾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다만, 여러분 세상의 한 복판에서가 아니라, 또 홀로 무너지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면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그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것처럼 느껴질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며 통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자리에서 발견한 진리인데 여전히 그 어두운 역사의 현실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향해 울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싼 또 다른 보좌가 있는데 거기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어요. 그중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왜입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유다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는 표현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유대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지칭했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요한아,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지. 그래서 네가 울고 있는 것 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는 말아라. 약속하신 왕이 오셨고 그가 이미 승리하셔서 네가 보기에는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그분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셔. 그분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 중이야. 하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이 소리가 눈을 들어서 이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주목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유대지파의 사자, 포효하는 사자, 먹잇감을 물어뜯고 있는 사자를 기대하며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는 전혀 의외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사자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았던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약하디 약해 보이는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다가

Step Forward Challenge라는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 걸음 앞으로 챌린지, 한 걸음 앞으로 놀이, 뭐 이렇게 번역해 볼수 있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남미의 한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배경이 돼요. 아빠와 세 자녀는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보이진 않지만 엄마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피자를 먹어본 사람 한 걸음 앞으로. 이렇게 하자 세 아이가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0살이 되기 전에 놀이동산에 가본 사람 앞으로. 그러자 또 아이들은 한 걸음 내딛습니다. 매일 함께 해준 아빠가 있었던 사람 한 걸음 앞으로. 이렇게 질문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은 앞으로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갔지만은 아빠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10살이 되기 전 엄마를 도와 일하러 일터에 나가야만 했던 사람 앞으로 하자 이 마지막 질문에 드디어 아빠가 한 걸음을 내딛고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아이들은 모두 흐느끼면서 아빠에게로 돌아가 아빠를 포옹하게 돼요. 이 순간 아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걸음의 뒤에는 아버지의 한 걸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풍성함은 그 아빠의 한 걸음 때문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이 사도 요한에게도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는 어두운 현실 앞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표하는 사자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분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연약하디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었노라.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내가 지금도 여기에 있노라. 나의 모든 걸음 뒤에는, 너의 모든 걸음 뒤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은 내 걸음이 있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또한 걸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 보일지라도 역사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뜻대로 될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되는 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슬픔과 통곡을 멈추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먼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연약해 보이긴 하지만은 결국 승리하게 될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다들 무리를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가지고 그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되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이제 성경의 시간으로는 밤 4경쯤, 우리의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3시경, 갑자기 노저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배에 풍랑이 일게 되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 봅니다.

그러나 배는 얼마 앞으로 가지 못해요. 조만간 뒤집혀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짱가가 나타나듯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배가 어디에? 그들이 가려던 땅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목적지에 누구와 함께? 파도를 잠잠케 하는 주님과 함께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더라 하고 기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중에 이 장면을 꼭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질문이 하나 생겨요. 좋아요. 주님,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수립되었고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차피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놓으셨고 반드시 여러분을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보면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 봐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그 다음 장면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여기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어린 양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자 그 이후에 아름다운 향기가 하늘 보좌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역사를 붙드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역사가 목적지에 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아시죠? 헬리콥터에는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부품 가운데 아주 재밌는 부품이 하나 있어요. 재밌는 이름의 부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Jesus Nut라는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품이에요. 그냥 단순한 부품이에요. 그냥 쇳덩어리로 만든 그냥 단순한 부품인데 이건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기체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가 비행을 하다가 이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파손이 생기게 되면 이제 답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해서 Jesus Nut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Jesus Nut는 작아 보여도 헬리콥터 비행의 모든 것이 달린 핵심 부품인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거야 하고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0: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작정해 놓으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작정하셨어도 그 작정을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을 천명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목적뿐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까지 작정하셨다 하고 말해 주었는데 얼마나 천재적인 설명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무엇을 작정하신 겁니까? 우리 인생과 역사는 어떤 종착지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목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겁니다. 뜻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처럼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로부터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것을 초대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이 위대한 기도의 역사에 아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인데 이 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동참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찬양을 받아옵소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5국에 3375번, 지역번호 052-225-3375 성일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도 흘려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잘 확인했지만 미리 대비하지는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잘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잘 대비하는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지요. 비를 안 맞기 위해서도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 하물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영적 무장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시험에 빠지거나 쉽게 낙망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말씀으로 미리 당부하신 이 예보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 든든히 무장하고 보내는 날이라면 분명 다른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인천시립합창단의 힘찬 합창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비 올 때는 안 맞으려고 그렇게 우산을 열심히 챙기면서 또 출근 전에는 맨 얼굴을 열심히 가리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화장을 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요즘 제가 그렇게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이 걸어가기 화요일 시간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로

0: 함께합니다. 생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많은 분들이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네, 함께하시면서 여러분의 묵상, 청취 소감도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고 또 배경 화면으로 제작한 것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꼭 배경 화면도 받아서 암송도 하시고 한 주간 주위에도 나눠주시면 또 복음을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1장 1절 그첫 시작 부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결지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이 또 문자로 소감 참여하시면서 눈물 흘렸다는 고백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그 2부 시간을 이어서 함께하기로 했지요. 어떤 선물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 만나봅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0: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1: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0: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그리고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1: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0: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1: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0: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0: 극동방송의 방송 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0: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하루 보내셨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마음밭에 쏙쏙 심어보시죠.
1: 성경구절을 퀴즈로도 맞춰보고 암송도 해보고 성경구절 배경화면도 받아가면서 제대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0: 말씀의 씨앗 심기. 네, 같이 걸어가기 매주 화요일에는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마음에 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광교회 전용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요. 이 비가 만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오늘 그렇게 좀 쑥쑥 자라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말씀으로 또 2부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상처 많았던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경화면에 새겨진 성경구절 들여다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고들 소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1: 네,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깊은 눈물을 알아주거나 닦아준 적이 없어서 네.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0: 하나님이 나의 깊은 눈물을 아시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아, 참 목사님께서도 많이 뭉클하셨을 텐데 네.
0: 네.
1: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 어떤 말씀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0: 네, 퀴즈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문제를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이것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것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 이름을 부르짖게 하는 곳, 2번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3번 내 이름을 새기게 하는 곳.
1: 네. 내가 내 이름을 이것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목사님 보기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이것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것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네, 1번
0: 내 이름을 부르짖게 하는 곳,
1: 2번
0: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1: 3번
0: 내 이름을 새기게 하는 곳.
1: 네, 정답을 하시는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AJ 워십의 찬송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함께하는 동안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이 또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퀴즈를 드리면 때로는 문자

0: 게시판의 정답률이 100%로 흘러갈 때도 있고요.
1: 네.
0: 네.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 보기가 정말 골고루, 네, 3등분으로 이렇게
1: 그렇네요.
0: 게시판을 채우고 있습니다.
1: 네.
0: 네. 6288번님.
1: 퇴근하면서 참여합니다. 1번 아닐까요?
0: 네. 3954번님. 3번 내 이름을 새기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7615번님도 3번 이렇게 써주셨고. 네. 그리고 2번을 또 적어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1: 네. 0054님이 2번을 불러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답을 다양하게 올려주시네요.
0: 네. 8323번님 정답 1번 부르짖는 곳에서 복을 주십니다 라고 선포하듯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뭐였죠?
1: 네. 오늘의 문제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내가 내 이름을 이것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0: 아멘.
1: 1번은 내 이름을 부르짖게 하는 곳, 2번은 기념하게 하는 곳, 3번은 내 이름을 새기게 하는 곳이었는데요. 정답은 2번 기념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0: 네, 세 가지 다 또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출애굽기의 이 말씀에 들어간 바로 이 단어는 기념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따로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된 분께는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전용수 목사님께서 들고 오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인데요. 7418번님께서 보령 PD님 오늘 말씀 배경화면 너무 아름다워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도 보셨죠?
1: 네, 오늘 말씀 배경화면을 보니까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름에 어느 날에 동산 어느 곳에 제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0: 네.
1: 파란 하늘과 연두색 풀밭 가운데 작가님의 믿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제 마음마저 시원해지고 네. 넉넉해지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0: 아, 목사님 미리 이렇게 소감문을 작성해 오신 것처럼 묘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배경화면,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화면인 것 같아요. 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이 배경화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뭐 그 뜻을 깊이 알지 못해도 일단은 막 감사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1: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레위기 첫 대목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네. 들려주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0: 네.
1: 이것을 제가 뭐라고 했죠?
0: 그때 하나님 백성의 오리엔테이션 수업이다라고 하셨죠.
1: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의 본격적인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0: 맞아요.
1: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했죠.
0: 네.
1: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0: 아멘.
1: 이 말씀을 시작으로 레위기까지 쭉 제사, 즉 현재 언어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0: 네, 예배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 등의 제사와 규례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으시구나. 제사의 방법이나 또 짐승들을 손질하는 거, 태우는 거, 네. 취하는 거, 버리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아서요. 이 제사장들이 마장동 출신이 많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0: 네. 참 뭐가 이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 당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사는요, 즉 예배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시간이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정말 많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0: 네.
1: 그러한 모든 상황들에게 대한 과정과 순서를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시간이 예배이기도 하다.

0: 라는 말씀이지요.
1: 네, 그래서 그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 즉 복을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참 이것은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요. 만나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를 안고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흘러간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새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고 상황이 편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분이 특별히 따로 한 게 별로 없어요.
0: 아, 네. 참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네요. 우리가 뭘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그저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을 뿐인데.
1: 네, 맞습니다. 예,
0: 절로 해결된 일들.
1: 네, 그런데 예. 희한하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 일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꾸준히 드리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도 모르게 해결되고 관계가 세워지고 그렇게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극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일을 해결하시거나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대개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0: 네, 예배의 자리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1: 그렇습니다. 네. 바로 예배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0: 아멘,
1: 오늘
0: 아멘.
1: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0: 네. 아, 참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다라는 그 말씀을 새겨야겠다는 생각하네요. 네.
1: 맞아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마 레위기 말씀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더 사랑스럽게 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사실 저는 성경 통독할 때요, 목사님. 네. 이런 제사 절차 얘기 시작되면 통독 때 좀 힘들었거든요. 집중력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대목이 또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거네요.
1: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말씀이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도 네,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복의 자리임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그러한 간증, 또 은혜의 경험들이 있다면 또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깨닫게 된 부분, 또 이번에 새롭게 결단한 부분, 또 저처럼 또 회개가 떠오르는 분들은 한 줄 묵상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목사님과 같이 나누고 또 한 줄 묵상 보내주신 분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PD님께서도 이 방송 사역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의 고백 속에 깊은 감동이 있고요. 기도의 후원이 있는 방송을 듣고 그런데 뭔가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도 그렇게 생기긴 하겠지만 대개는 꾸준한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와 시간이 정말 회복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었다라는 간증을 아마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0: 아, 네, 맞아요.
1: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할 때 어떤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1: 네.
0: 이루어지는 걸 간증하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배드리고 그 복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 라는 그런 간증도 참 귀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고 기쁨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1: 아멘.
0: 그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 안에 많이 흘러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한줄 묵상, 또 사연, 다짐들, 청취 소감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7930번님께서 말씀과 배경화면 참 시원스럽게 펼쳐진 것이 너무 아름답다고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바로 설정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 한번더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네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랑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배경화면,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더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펼쳐지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임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과 함께 이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여러분 함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만의 고백과 또 청취 소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성경 구절이 새겨진 배경화면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예배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도 지금 각자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생방송 같이 걸어가기 오늘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로 신광교회 전영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어떤 성경 구절 함께 나누고 있었죠?
1: 네, 출애굽기의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모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가시는 그 복.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0: 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는 이 말씀 배경 화면으로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780번님 저도 벌써 배경 화면으로 바꿔놨어요 하셨고 7435번님도 배경 화면

0: 화면 자체가 쉼을 주는 아름다운 화면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385번님 저 7살 딸과 함께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하시니까 아이가 아멘을 외치네요 라고
1: 네. 아, 제가 보니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인 것 같은데
0: 그러신가요?
1: 아마도 7살 딸이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또 사랑으로 잘 커가고 있는 아이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사랑 어린이 듣고 있죠. 축복합니다. 8083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목사님 말씀에 놓아버리려 했던 것들을 다시 붙잡고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7251번님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하셨고요. 4443번님은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참 은혜 받아서 오늘 2부를 듣고 또 은혜 받으려고 알람까지 맞춰놓고 같이 걸어가기를 청취하셨다고요.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1326번님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1: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기억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취자님의 삶을 붙잡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춘천에서 듣고 계신다는 7898번님 목사님의 진행이 다정하고 따뜻해지는 마음을 갖게 하는 진행이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7777번님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성경을 권별로 통독을 하는데 오늘 그러시군요. 밤에 출애굽기 통독하는 날인데 이렇게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0: 네,
1: 성경 통독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 즉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임을 믿고요.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오늘 밤 마침 또 출애굽기 통독하는 차례니까 통독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4722번님 제 삶이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딸 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하셨어요.
1: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0: 아멘.
1: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9253번님, 이분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 라디오로 들으며 많은 회개가 절로 되며 눈물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1: 그 네. 병상의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했다는 간증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목사님께서 앞서서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 즉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는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9253번님의 병상이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 가족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0: 아멘.
1: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 목사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회개하게 되네요. 네. 다른 모든 것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원합니다.

0: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를 먼저 기도했었어야 하는데
1: 네.
0: 저도 회개하게 되네요, 목사님.
1: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밖에서 아빠가 들어올 때 아이들은 아빠가 사오는 치킨을 먼저 바라보잖아요.
0: 아, 저도 그랬어요.
1: 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녀는 아버지 자체를 그리워하고 반겨하고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더라고요.
0: 네.
1: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주님께서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지 그 이야기를 전영수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고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성경 구절 새겨진 멋진 배경화면 보내드립니다.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에서 작가님께서 기도하며 매주 만들어주시는데 이 여름의 계절에 딱 어울리는 화면으로 멋지게 만들어주셨어요.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274번님 사연 소개해주세요.
1: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주일 예배를 더 사모해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네요.
0: 네, 저도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겠다는 회개를 여러분 사연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다짐하게 되네요. 4443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자 곧 복인데 그걸 잊고 매일 불평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서 회개하고 다시금 참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시네요.
0: 아멘. 네. 한 분 한 분 왜 다 제 마음 같은 이런 사연이죠?
1: 아마 그 마음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1: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나아가시고 치유해 나가십니다.
0: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오늘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1: 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0: 아멘.
1: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향해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기억되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0: 아멘.
1: 말씀을 듣는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0: 아멘.
1: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목사님 전해주신 이 말씀 배경화면으로 제작했는데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오후 6시까지 접수받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배경 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위러브의 찬양 임내, 이 찬양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목사님과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겠네요. 지금까지 서울신광교회 전영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에도 또 은혜의 말씀 또 전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가족 여러분의 귀한 묵상 사연들 생방송 후에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릴게요. 4642번님, 제가 있는 이곳이 예배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흐르는 찬양 계속 올려드리면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사무엘라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준비된 숨겨진 은혜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보통 다윗과 므비보셋이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므비보셋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므비보셋은 은혜가 필요한 모든 죄인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불행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과 때로는 좌절 속에 소망이 없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떤 은혜입니다. 므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이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므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자요,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모르는 5세의 어린 아이가 위기를 당하죠. 게다가 전쟁에서 유모가 5살 난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가 중상을 입게 되고 두 다리가 절개되어 평생 장애아로 이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므비보셋이 지금 현재 숨어 살고 있는 곳이 본문 4절에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드발, 로는 부정어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아니다, 없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로드발은 드발이 목초지인데 목초지가 없다, 황무한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만 오지와 같은 곳, 어떤 망명객, 유배지와 같은 곳에서 지금 왕조는 바뀌고 숨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도 어렵고 찾아오기도 힘든 오지에 목초지가 없는 황무한 곳에서 지금 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로드발과 같은 곳에 숨어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인생, 생업, 건강, 관계, 더 나아가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기가 죽어서 로드발 황무지에 다 무너진 인생, 다 잃어버린 인생, 이렇게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공짜로 부어지는 것이 은혜이죠. 로드발에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무너진 인생이 일어서게 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고 쫓겨난 인생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사는 곳을 찾아내어 므비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불러 이렇게 드릴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숨어 지냈는데 잡으러 왔다? 이제는 죽었구나. 다윗 앞으로 가는 느낌이 이제 가면 죽는다. 그게 다 왕족이잖아요? 씨를 말리지 않습니까? 5살 때 겨우 도망간 므비보셋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다윗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다윗이 므비보셋을 만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는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드발 인생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이렇게 다 돌려주죠.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이렇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므비보셋이 갑자기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로드발에 숨어서 황무지에 숨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인생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겠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잃어버린 기쁨, 능력, 감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목초지가 없는 황무한 곳에 숨

0: 사는 이 머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왕자의 식탁에서 먹게 되죠. 숨어 사는 희죽은 인생에게 왕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내 신분에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비보셋의 측면에서 보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이 머비보셋에게는 숨겨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에 의해서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말라. 머비보셋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은약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내가 모르는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나도 모르는 숨겨진 은혜, 내 부모가 기도한 은혜,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그 은혜,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 그 숨겨진 은혜가 지금 머비보셋은 스스로 전혀 알수 없는 이 요나단의 숨겨진 은혜가 내 인생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후손에게, 우리의 자식에게 이런 숨겨진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이건 너희 후손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부모들이 숨겨진 그 쌓여진 그 은혜의 유산들이, 자식들은 전혀, 자녀, 손자, 손녀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은혜가 후손들에게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이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숨겨진 은약을 오늘 후손들에게 다 물려주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후손이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내 인생에 왜 이런 은혜가 있지? 내가 왜 이리 잘 되지?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야? 내 선조들이, 내 믿음의 신앙의 식구들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그 숨겨진 은혜가, 누군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그 숨겨진 은혜가 오늘 머비보셋과 같이 이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의 가정과 가문과 집안과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5-690번, 225-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라모십 전영 목사님의 설교에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은혜라고요. 사도 요한을 아십니까? 그는 우리말로 한 성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모셔야 하는 책임이 생기며 그는 변해지듭니다. 더 이상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며 그는 변해갔습니다. 모난 부분이 깎이고 자아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채워졌죠. 결국 우리의 아들은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고 아예 다른 삶으로 확실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첫 곡은 서로 사랑하라, 송정미의 음성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꽃 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해요. 이번 주는 선물을 가득가득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주까지만 음악꽃 방송을 하고 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굿바이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이번 주가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서 선물도 최대한 많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 일 없는 듯 우리 갑자기 만났으니 아무 일도 없는 듯 쿨하게 서로 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듣는 중간중간에 아주 짧은 성경 퀴즈 드릴 거예요. 성경 퀴즈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여한 여러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좀 열심히 드리고 가보려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땡땡에 들어갈 말 맞춰주시면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땡땡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땡땡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땡땡에 들어갈 말 답을 만들어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 그리고 극동방송 앱 들어오셔서 울산 클릭하시고 음악꽃 사연창에 답을 쓰셔도 됩니다. 무료 참여도 가능해요. 유료 참여, 무료 참여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도 있고 뭐 밀폐용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 많이 뽑아서 드릴 테니까 열심히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까요? 찬양 속에 힌트들 많아요.

극동방송 보금성가 경연대회 대상 출신인 학의 날개들의 곡이었습니다. 사랑 함께 나눴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사랑 안에는 그리고 더욱 사랑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답을 아시겠죠? 오늘 성경 퀴즈 드렸었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땡땡 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땡땡에 들어갈 말은 사랑이었습니다. 자, 사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직 추첨 안 했어요. 많이 뽑을 거니까 첫 번째 문제 놓쳤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아직 안 뽑았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다음 문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땡땡 사랑하라. 너희가 땡땡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땡땡에 들어갈 말 맞춰볼까요? 사랑 아니에요. 땡땡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자, 음악꽃 마지막 주간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주간으로 기념 선물들 드리려고 하는 성경 퀴즈입니다. 열심히 도전하셔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는 선물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잘 맞춰주세요. 샵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음악꽃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앱 클릭하시고 울산 클릭하신 후 음악꽃 사연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오래브 앨범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서로의 곁이 되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곡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그보다 앞서서 들으신 곡 서로 사랑하자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답 다 알려드린 거죠?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 문장의 키워드가 서로 사랑하자였잖아요.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 듣는 시간 내가 서로 사랑해야 할,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어떤 존재를 떠올릴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

사역자분들은 어떤 지역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울산에 대해서 종종 내가 참 사랑하는 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문득 저는 울산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의 그 서로의 대상 오늘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이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까요?

우리의 찬양이 아직 이르지 못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유달리 그 메시지가 강렬한 곡이 있다. 강명식은 그의 앨범 진리, 광야에서 하늘을 꿈꾸다에서 우리는 아직 진정한 우리의 집, 천국에 다다르지 못했노라 노래한다. 그런데 가사를 쓸 때 그는 아마 많이 지쳤었나 보다. 저 하늘에 소망 두고 그 나라 꿈꾸며 걸어온 길. 하지만 이젠 지친 것 같아. 이 길이 맞는 길인 걸까? 속히 오마 약속하신 그분은 언제나 오시려나. 기다림에 지쳐 다 놓고 싶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 있었다.

You are not home yet. 이곳은 너의 집이 아니야. You are not home yet. 이 땅은 너의 본향이 아니야.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구해본다. 그래서 광야 같은 시간에도 고백할 수 있다.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노라고. 내가 돌아갈 그곳에 있노라고.

오늘의 음악 묵상, Not Home Yet, 함께 나눴습니다. 네. 아, 저는 이찬양 들을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나의 본향, 천국을 주 눈앞에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기다림에 지쳐서 다 놓고 싶을 때, 들려오는 그 음성, You are not home yet. 이곳은 너의 집이 아니야. You are not home yet. 이 땅은 너의 본향이 아니야.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한번 꿈꿔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그저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질고가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 평안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꿈꾸며 또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어려움과 삶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두 개의 성경 퀴즈 드렸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아침에 기분 좋으시라고 당첨 이렇게 쏴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며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영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주님의 손길을 아직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나는 쓸쓸하고 늦은 밤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고 따뜻한 손길이 어깨를 어루만지듯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진 염려로 인해 평강이 깨질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들으면 영혼은 날아갈 듯 가벼워질 것이다. 크건 작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하나님 앞에 앉아 성경을 펼치고 마음과 귀를 열어 사무엘의 기도를 올리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읽어라. 이렇듯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보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쿠스틱 머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들으시고요. 클래식 화요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그리고 최장순의 찬송 너 시험을 당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책 성경 말씀은 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수술용 장갑이라고 할때 하나님은 의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숙이 만지시고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풍성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신청 찬양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옵니다.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강성훈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가 205장 영어 찬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희주일의 모든 삶의 순간 듣고 오셨고요. 성경 속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은 강력하고 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필사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성경 묵상하시면서 찬양 듣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찬양들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고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누고 싶은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곳에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고귀한 선물, 강명식과 유선미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 있는 나에게 한웅재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이윤화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고 달빛마을의 예수나의 치료자 앞서 듣고 오셨고요. 풍성한 찬양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또 하루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은광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선교교회 이기주 원로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여기 원로목사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사랑선교교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선교교회를 94년도에 개척해서 3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여러 선교지 사역지를 섬기는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부부가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딸 주셨고 또 우리 아들이 부모 속을 많이 썩이다가 늦게 장가를 갔어요. 38살에 갔나? 하여튼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셔가지고 다음 딸이 돌이고요. 딸과 함께 다섯 식구가 있는데 여섯 식구나 한 명이 늘었으니까 여섯 명이 다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 부부가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또 아들 목사가 선교사로 전 세계에 부름을 받고 또 한국의 수많은 교회 부름을 받고 열심히 설교하고 강의하고 사역하고 있고 제가 은혜 받는 목사가 몇 명 안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들 목사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다솔 목사를 치면 굉장히 많은 강의와 설교가 나와 있는데 혹시 다음 세대를 향한 강의가 또 설교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에 주님의 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 달 전에 한 달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선교사로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캄보디아에서 지금 1년을 작정하고 섬기고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중이고 제 마음속에는 앞으로 평생 동안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해 가실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0: 열심히 선교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 평생에 너무 은혜로운 찬양,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성가대 말로만이 아니죠. 찬양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처럼 주님만이 우리 성가대의 전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진짜요? 약간 약해지시네.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면?
1: 충분합니다.
0: 아멘.
1: 네.
0: 예수님이면?
1: 충분합니다.
0: 이게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세상이 살만해요, 욕심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광풍이 불었다고 쓰고 있어요. 광풍, 어떤 바람입니까? 미친 바람. 도대체 미친 바람은 어떤 바람이요? 방향이 없어, 강도가 없어, 언제 끝날지도 몰라, 배를 뒤집어 엎어, 이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미친 바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도 가운데 현재 그 미친 바람을 만나서 인생의 고통과 절망에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현재 그런 경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그런 경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셔서 명령하시니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인생에 미친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미친 바람도 잠잠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12년 동안 온갖 약을 다 쓰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녀도 고침받지 못하던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지고 고침받고, 이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악함의 시대예요. 악함의 시대. 얼마나 사람이 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을 거룩하지 않다는 말에 의미를 두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룩하지 않는 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은 모양이 아니에요. 거룩은 모양에 있지 않아요. 거룩은 삶에 있어요. 거룩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해야 거기에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왜? 거룩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거룩해야 성령이 동행하시고, 거룩해야 주님이 찾아오시거든. 믿는 자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동의가 돼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과 자연재해의 시간이고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살기가 너무 힘들어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야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무 세상은 풍요로운데 너무 편한데 너무 좋은데 살기가 어려워 뭐가 있어야 될까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얼마나 건강해야 되고 얼마나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해답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이면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만 계시면 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래 살면 안 되지 은광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미워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불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절망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가 풍성하고 이게 예수가 계시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미움이 있으면 안 되지 행복하세요? 행복해야 돼 당연히 행복해야 돼 예수가 계시니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면 충분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하루길을 내려갔는데 부모님이 그때서야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잖아요 혹시 예수님이 그냥 계신다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삶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살아 계시는가? 예수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데 가정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 영원한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을 모시세요. 절대 주님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근본이 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일어난 역사예요.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내일 남편하고 법원에 가서 갈라서야지 더 이상은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왔는데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당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능력이라니까 그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일어난 역사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바뀌고 수가성 여인이 바뀌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의 권리고 특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왜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그 욕심 가운데 버리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이유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거룩한 역사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서 행복하고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계시면 내가 설령 병을 고침받지 못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로또를 맞은 것처럼 부자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것이 막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아파, 예수 믿는데 여전히 힘들어, 예수 믿는데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광야에 있을 때도,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이 도망자로 광야를 돌아다닐 때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도 불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마음에 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없는 삶과 예수님이 계신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계셔야 되고, 당연히 교회에 계셔야 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떠나가 버리신 교회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소망이 없고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의 소리만 크게 들리고 그런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순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험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더 복잡해져요. 앞으로의 세상은 더 악해져요. 앞으로의 세상은 영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향하여 악한 사탄 마귀가 달려올지라도 예수와 함께 계시면 걱정이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건강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그 주님

0: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3박 4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따라하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끝날 때쯤에는요, 그 미얀마 아이들이 한국말로 다 오직 예수, 예수 최고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오직 예수, 예수 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보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은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7-9001번, 지역번호 0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백은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세울산교회 유병권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잘 되는지요? 우리 주변에는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발전하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살기 힘든다고들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많이 오른 원인도 있겠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더 힘들게 느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짐을 지고 있어서 삶이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농촌에서 도시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 삶에 의욕이 생기고 더 행복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0: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은 남매의 자녀를 두고 삶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완치는 어렵고 약으로 통증만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산에 가서 구슬하고 빌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관절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 울고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허락하면 믿겠다고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저녁 교회에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발바닥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통증이 사라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도 무거운 짐을 들어도 아프지 않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거운 죄짐과 질병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으로 공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배가 전복되고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재용서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재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선생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네, 오늘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1: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보다 가장 좋은 일,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원하시거나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와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프로프리처라는 믿음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말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곱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머물라.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세워보아라. 그리고 감사하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고요한 가운데 휴식을 취하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현대인들은 마음이 울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일곱 가지 방법 주님 안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가운데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시편 2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분, 존귀와 위엄을 허락하시는 분, 당신의 자녀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친구라 부르시는 하나님 곁에 오늘 이 저녁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띄워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제이어스의 라이브 찬양 앨범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러브레터 띄워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에게 존귀와 위엄을 허락하시는 분,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부르시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곁에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은 두 곡의 영어 찬양 준비했습니다. House of Worship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가 함께 부른 Anus Dei 그리고 Matt Redman의 Hallowed Be 두 곡 띄워드릴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Matt Redman이 부른 Hallowed Be, 그리고 House of Worship, 마이클 W. 스미스가 함께한 Anus Day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Evening Praise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시거나 극동방송 앱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곡은 찬송가 한곡 준비했습니다.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짐니의 찬양입니다.

Nea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짐니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오벳이 부르는 새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시장의 연설로 합의에 대한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왕의 장군들은 참호로, 시장은 디아볼루스를 만나러 성으로 돌아갔다. 성벽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디아볼루스는 불신앙 시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불신앙 시장이 궁전에 들어오자 디아볼루스가 반갑게 맞으며 물었다.
1: 불신앙 시장, 어서 오시오. 일은 어떻게 되었소?
0: 불신앙 시장은 고개를 깊이 숙여 절하고는 자초지종을 상세히 알렸다.
1: 샤다이의 장군들은 이런 말을 했고 저는 이러저러하게 말했습니다.
0: 디아볼루스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1: 나의 충신 불신앙이여, 그대는 나를 향한 충절을 열 번도 넘게 증명해 보였고 한 번도 과오를 범하지 않았소. 우리가 이번 공격을 견뎌내면 경을 맨솔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스런 자리에 앉힐 것이오. 그대는 내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내 다음 가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오. 나를 제외하고는 온 나라에서 그대보다 높은 자가 없을 것이오. 그대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모두 사륙되고 그대의 지배에 복종하는 자들은 가장 큰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오.
0: 불신앙 시장은 총애를 입은 듯 기뻐하며 궁전을 빠져나왔다. 그는 의기양양한 채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크게 높임을 받을 날을 그렸다. 불신앙 시장과 디아볼루스는 장군들과의 회동 결과에 흡족했지만 그들이 용맹한 장군들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맨소울에는 폭동이 일어났다. 늙은 불신앙 시장이 성에 있는 동안 전 시장인 명철경과 전 서기관인 양심씨가 귀회문에서 일어난 일의 진상을 파악했다. 그들은 샤다이 왕의 장군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인물로 간주되어 논쟁이 벌어질 때 귀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사건의 진상을 알고 난 두 사람은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몇몇 주민들만 모아놓고 장군들의 요구가 타당하며 불신앙 시장의 연설 때문에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점을 설명했다. 불신앙 시장이 장군들에게 끔찍한 결례를 저질렀으며 그가 장군들을 불충한 반역주인이라고 간접적으로 비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 그들의 제안에 굴하지 않겠다는 불신앙 시장의 말을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소? 전에는 장군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전언을 보냈는데 이제는 우리를 멸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0: 늙은 불신앙 시장이 저지른 악행을 깨달은 군중이 무리지어 맨소울의 거리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웅성임으로 시작됐지만 그들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사방을 뛰어다니며

0: 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다.
1: 오 용맹한 사다이 왕의 장군들이여, 우리는 샤다이 왕과 장군들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0: 맨소울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불신앙 시장은 주민들을 진압하려 했다. 자신이 모습만 드러내도 소란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신앙 시장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황급히 집으로 피신하지 않았다면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불신앙 시장이 집으로 피신하자 주민들이 그의 집을 공격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너무나 견고했다. 불신앙 시장이 용기를 내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했다.
2: 이보시오, 대체 왜 이런 소동을 벌이는 거요?
0: 명철경이 대답했다.
2: 당신과 당신의 주인이 샤다이 왕의 장군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오. 당신은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소. 첫째, 양심 씨와 나의 참석을 저지했소. 둘째, 장군들이 절대 수락할 수 없는 평화 조건을 제시했소. 맨소울이 샤다이 왕 앞에서 계속 음탕하고 허탄하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잖소. 그것은 디아볼로스를 계속 실질적인 맨소울의 왕으로 두고 샤다이는 명목상의 왕으로 두자는 얘기요. 셋째, 장군들이 자비를 베풀 조건을 제시했을 때 불경하고 끔찍하고 얼토당토하는 말로 모든 것을 망쳤소. 이 말을 들은 늙은 불신앙 시장은 소리를 질렀다.
1: 반역! 반역이다! 맨소울에 있는 디아볼로스의 충직한 신하들이여, 무기를 들라! 무기를 들라!
0: 명철경은 그의 말에 응수했다.
2: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시구려. 하지만 위대한 왕을 섬기는 장군들은 당신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소.
0: 그러자 늙은 불신앙 시장이 말했다.
1: 난 우리의 통치자와 그분의 정부, 백성의 평안을 위해 말했을 뿐이오. 그런데 당신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 백성을 우리의 적으로 돌려놓았소.
0: 그러자 전 서기관 양심 씨가 응수했다.
2: 불신앙 시장, 명철경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오. 명철경께서 진실을 말씀하셨고 당신이 맨소울의 적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소.
0: 당신의 무례하고 뻔뻔한 언사가 왕의 장군들을 큰 근심에 빠뜨리고 맨소울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쳤소. 당신이 평화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전쟁의 공포는 끝났을 것이오. 하지만 끔찍한 전쟁의 공포는 조금도 줄지 않았소. 당신이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오.
2: 이 말에 늙은 불신앙 시장이 대꾸했다. 양심씨, 당신의 말을 디아볼로스께 모두 전하겠소.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우리는 맨소울의 유익을 구할 것이오. 당신들의 충고는 필요 없소.
0: 이 말에 명철경이 바로 대답했다.
2: 불신앙 시장, 당신과 당신의 주인은 모두 이방인이지 맨소울의 원주민이 아니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들이 어떻게 할지 누가 알겠소. 도망쳐야 산다고 판단이 되면 당신들은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칠 거요. 그게 아니라면 맨소울에 불을 지르고 연기가 자욱한 틈을 타 우리만 남겨두고 빠져나가겠지.
0: 늙은 불신앙 시장은 고집스레 말했다.
1: 명철경, 당신은 총독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었소. 부하면 부하답게 예를 갖추시오. 주인님이 당신이 오늘 저지른 일을 들으시면 당신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이오.
0: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는 동안 자유의지 경과 편견 씨, 늙은 일포스와 새로 임명된 몇몇 의원들이 성벽에서 내려와 왜 일이 소란스러운지 물었다. 그때부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큰 소리로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한마디도 알아듣기 힘든 지경이 됐다. 그때 갑자기 교활한 늙은 여우 불신앙 시장이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고는 말을 시작했다.
1: 안 그래도 타고난 성질이 나쁜 이 두 불평꾼 늙은이들이 불만 씨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 이 소란을 일으키고 내게 대항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님에게 반란을 일으키자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디아볼루스의 추종자들이 모두 일어나 그 말이 맞다고 하며 맞장구를 쳤다. 이번에는 명철경과 양심 씨 편에 선 사람들이 상대쪽으로 힘이 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두 사람을 옹호하고 나섰다. 양측에 큰 무리가 형성됐다. 늙은 불신앙 시장 편에 선 자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막아섰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자기 편의 말이 맞다고 역설했다. 디아볼루스의 추종자들은 늙은 불신앙 시장과 망선 씨, 새로운 의원들과 디아볼루스가 위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편에서는 샤다이 왕과 장군들을 찬양하며 그들의 자비와 그 길을 높였다. 언쟁이 한참 계속되다 어느 순간 주먹이 오가기 시작했다. 선한 노신사 양심 씨는 냉담 씨에게 맞아 두 번이나 쓰러졌다. 명철경도 날아오는 포탄에 하마트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포탄을 쏜 자가 조준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상대편의 부상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디아볼루스의 부하 경솔 씨는 자유의지경의 신하 마음 씨에게 얻어맞아 머리가 깨졌다. 늙은 편견 씨가 발에 채여 땅바닥에 구르는 모습도 보았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디아볼루스의 군대를 지휘하던 그도 명철경 측 사람에게 맞아 머리에 금이 갔다. 아무렴 장군도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충성을 표하지 않은 그는 양측 모두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한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은 목을 부러뜨리지 못했다며 한탄했다. 양측 모두 큰 부상을 당했다. 얼마 전까지 열정을 보였던 자유의지경은 무관심해졌다.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늙은 편견 씨가 넘어져 땅바닥에 구르는 모습을 보고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아무렴 장군이 절뚝거리며 다가올 때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소요가 잠잠해지자 디아블루스는 명철경과 양심 씨를 잡아오게 했다. 두 사람은 폭동 주동자로 지목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제야 맨소울은 다시 고요해졌다. 두 사람은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디아볼루스는 두 사람을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었지만 당면한 위기 때문에 처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나라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린의 Holy Forever 들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여전히 흔들리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보다 쉽게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구원, 빨간 약에 사랑하자, 장근희의 당신은 자유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티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이 함께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브랜든 레이크와 필 위컴이 함께한 Love of God, 세프 슐러터와 에센셜 월십이 함께한 Counting My Blessing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주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미 받은 것, 그 나라를 말합니다.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 너무 대단한 것을 받은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열방의 소망, 팀 뉴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고아원에서 이름 모를 후원자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가게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후원자의 정체를 모른 채 가끔씩 편지로만 소통을 했는데요. 하루는 후원자에게 받은 도움을 떠올리다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 고아지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바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과거,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1분 1초에 집중하며 즐기는 것이 제가 찾은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가야 하는지, 왜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숨을 헉헉대며 말이에요. 매일 지나가는 길의 멋진 경치도 알아채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멀리 가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 오늘 하루 마주할 수많은 행복을 산처럼 쌓아올릴 작정이에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이 편지는요. 진 웹스터가 쓴 키다리 아저씨에 나오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주님이 주신 행복, 우리의 미래만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있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시는 은혜를 떠올려 보며 행복함을 찐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도 한순간도 1초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윤영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고요. 또 제 시대 때는 이게 만화로도 나와서 만화 영화로도 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현재가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가 되고 또 행복한 미래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네잎클로바는 행운이지만 이 지천에 깔린 세잎클로바는 행복이다. 사람들이 행운을 찾다가 내 주변 바로 옆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을 누가 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행복한 삶으로 누리시고 계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오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 말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함께하는 찬양, 와,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남겨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 기다리면서 이 찬양 여러분께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니의 행복이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찬양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도 기쁘네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영어 찬송 메들리였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저도 흥얼흥얼 했는데요. 역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별그대에서 들으시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저도 행복하게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하고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구하곤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힘과 능력이 있다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젊은 솔로몬은 강력한 군대도 넘치는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위대함은 강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세상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우리를 다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격을 기대하십니다. 힘보다 지혜를, 또 능력보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월 10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좋은 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Oh My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장윤영의 겸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델라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추르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기대하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 욕심이 없고 양보할 줄 알고 서원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남을 도와주고 자신의 것보다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혹시 북녘 땅에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점점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여러분들 만이라도 참된 기독교인,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는 복음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는 복음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도 듣고 계시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 각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듣지만 마시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들,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꼭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또 살펴보고 분석해보면서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선 손경빈의 충만 찬양 함께 하시죠.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는 북한 공산품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수출되던 품목 가운데에는 당과류, 우리의 사탕이나 과자 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북한산 라면도 중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공산품

0: 식품 생산 확대와 중국으로의 수출,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북한의 경제 수준이 그만큼 발전을 한 걸까요? 라면 같은 공산품의 중국 수출,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 오늘은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에서 생산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당과류, 주류에 이어서 라면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2: 수입이 아니라 수출한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1: 네. 대북 소식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최근에 이 소식을 전했죠?
2: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17일경에 전한 소식인데요.
1: 네.
2: 요즘 해산시 세관을 통해 사탕, 과자, 맥주에 라면까지 다양한 식품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요.
1: 예.
2: 이전에는 중국 식품이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식품도 중국으로 나가는 양방향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1: 예. 수출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요.
2: 네. 그냥 라면이 아니라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1: 예.
2: 현재 해산시 세관을 통해 수출되는 북한산 라면은 고추장 라면, 김치 라면, 해물 라면, 소고기 라면, 소고기 갈비 라면 등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북한의 장마당에서 북한산 식품과 또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2: 예. 해산시 장마당에서는요.
1: 예.
2: 북한산 식품과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2: 북한산 제품이 포장이 개선되면서 그 인민들이 호기심 때문에
1: 네.
2: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맛과 질이 아직까지 중국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산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식품이 중국에 수출된다는 소식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2: 예,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뒤처져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식품을 외국에 수출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1: 네.
2: 요즘에는 라면까지 수출을 하여서 이전보다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1: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좀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2: 예.
1: 자, 북한산과 그런데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던데요.
2: 예,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좀 그 이례적으로 들리는데
1: 네.
2: 현재 해산시 장마당에서 중국산 라면은 개당 3위안에서 6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345원에 팔리고 있고요.
1: 네.
2: 북한산 라면은 3위안에서 5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121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 가격만 놓고 보면 북한산 제품이 비싼 제품에서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1: 네.
2: 소비자들은 뭐 개인의 입맛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예, 그래서 중국 지린성에서는 북한산 식품 전문 취급점도 생겼다고요?
2: 예, 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인데요.
1: 네.
2: 예,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북한산 유입이 늘어나면서 북한산 식품만 취급 판매하는 상점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2: 북한 식품 전문 취급 상점에 들어가면 사탕, 과자, 술, 라면 등 북한 식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예. 자, 오늘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북한의 품목이 다양화해졌는데 그 가운데 라면도 여러 종류가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신 내용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2: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북한의 경공업 제품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2: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엄청 어려웠죠.
1: 예.
2: 또 장마당이 생겨나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던 장마당을 바탕으로 북한이 생존을 이어나갔댔는데 이제는 공산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1: 네.
2: 또 공산품을 북한 시장에 내다 판다라고 생각하니까 적세지감을 네. 느끼게 합니다.
1: 예.
2: 두 번째로는 북한산 식품들이 중국산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또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뒤처진다는 것이죠.
1: 예.
2: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맛도 좋아질 것이고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더구나 지금 시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을 꾸준하게 유지하면 북한에 전문점이 생겼다고 하는데 점점 수출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2: 세 번째로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1: 예.
2: 그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의 무역 일꾼들이 중국의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보면 북한 경제가 아, 좋아지는구나라고 기대를 갖게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북한의 정부가 무역 일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0: 북한은 경제 발전보다 정권 안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북한 정권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1: 예.
0: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심사숙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남한을 동족이 아니라 적으로 또 경쟁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1: 그렇죠.
0: 상종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 네.
0: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또 남한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북한 경제는 중국과 교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북한이 한류를 막으려고 하니까 한류가 위협이 되지 그 한류를 수용한다고 하면 한류와 더불어 남한의 경제력은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 카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준비하셨는데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 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꾸준히 시장에 유통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경제 발전으로 인민이 잘 사는 날이 오게 하시고 정권 안보 이전에 민생 경제를 우선하게 하시며 남북 경제 교류를 통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남한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함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도 귀한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달 5월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일본에서는 연애나 성적 관계 없이 친구처럼 함께 사는 이른바 우정결혼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강원도 영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란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모델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최고 성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미중 양강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우리나라 남해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지난 20년 동안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지출액은 2조 1,2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1%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업종별로는 쇼핑업이 77.8%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운송업과 의료, 웰니스업, 식음료업도 각각 70.6%, 65.8%, 64.9%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며 전체 소비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관광공사는 최근 외국인 관광 소비가 2030 세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와 중국 관광객 주도의 초고가 쇼핑으로 양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성수동과 명동, 청담동 등 주요 상권에서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일본에서는 연애나 성적 관계 없이 친구처럼 함께 사는 이른바 우정 결혼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정 결혼은 법적 혼인 신고를 통해 부부의 지위를 갖지만 전통적인 결혼이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는 최소화한 채 주거비와 생활비를 절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 공동 생활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사실혼과 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지원도 늘고 있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주요 대기업 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8%에 해당하는 37개 기업이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인정해 결혼 축하금과 육아, 휴가, 가족 수당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합니다.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58만여 가구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국민 67.4%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비혼 커플을 가족정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일본과 같은 경제적 지원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강원도 영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198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66개 지점의 관측 자료와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아열대 기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17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14곳에 불과했던 아열대 지역은 광주와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이 추가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최근 53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3도씩 상승했고, 특히 동해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남해안 중심이었던 아열대 기후가 남부 내륙과 동해안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2021년부터 2040년 사이 전남과 경남, 해안 지역과 일부 대도시가 아열대 기후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화석 연료 사용이 계속 늘어날 경우 2080년부터 2100년 사이에는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기후 변화 범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란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와 함께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란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경우 재건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4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노화

된 정유가스 시설의 현대화 수요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전쟁으로 훼손된 도로와 항만, 물류망 등 사회 간접 자본 복구 사업도 대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건설 플랜트 업계가 수주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은 과거 도로와 항만,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도 양국 교류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와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내부 정치 상황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모델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최고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미중 양강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AI 성능 평가 기관인 Artificial Analysis에 따르면 미국 AI 기업 엔스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가 종합 점수 65점으로 최고 성능을 기록했으며 오픈 AI의 GPT 5.5와 구글의 제미나이 3.1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와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Q1 3.7 맥스가 구글 제미나이와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고, 미니맥스와 문샷 AI, 샤오미 등의 모델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개방형 모델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성능 향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한국은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국가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면에서는 선두권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계에서는 AI 주권 확보를 위해 모델 개발뿐 아니라 데이터와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응용 서비스 등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남해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지난 20년 동안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20년간 해양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어도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이 2004년 이후 1.1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얘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해양 평균 수온 상승폭인 0.48도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인데요. 특히 올해 들어 온난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이어도 해역의 평균 수온은 17도로 20년 평균보다 2도 높았고, 평균 온도도 19.1도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구로시오 계열 난류 유입 증가와 북서 태평양 고기압 강화, 표층 열 축적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 온도 상승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부산 연 근해에서는 살 오징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등어 생산량은 증가하는 등 어종 분포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우리 해역의 기후 변화를 감시하는 핵심 관측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원으로 밀가루와 원유 등이 북한에 공급되면서 식량 사정과 일부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데요. 청진 지역에서는 식량 판매소를 통한 식료품 공급이 활발해졌고, 쌀값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 중 사망한 군인들의 가족에게 평양 이주와 주택 제공 등 특별 대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전 군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며 러시아 파병을 형제국을 돕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보상과 정치적 선전이 맞물리면서 일부 청년층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보상의 기회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드론 운용 등 현대 군사 기술을 익힌 젊은 군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전투원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까지 최소 18,500명의 외국인 병력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현재도 130여 개국 출신 외국인 전투원들이 러시아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애완견을 가족처럼 기르는 주민들이 늘면서 전용 사료와 의류, 간식 등 애완동물 관련 소비도 북한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북한에서는 애완동물 문화가 자본주의적 생활 풍조로 비판받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가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된 점도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애완동물 문화가 존재할 수 없다고 풍자했던 개호상점 만담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사람의 복장과 생활 양식은 통제하면서 애완동물 문화는 용인하는 모습에 모순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생계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부유층이 애완동물 전용 사료와 간식까지 구매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은 애완동물 문화 자체보다 확대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씁쓸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전 지역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비 소식 없이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초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8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서늘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6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 함흥 23도, 청진은 1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에서 1에서 2m, 서해 북부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4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을, 은혜를 펼치실지 기대하시는 하루 맞이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전국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새벽에 깨어 계신 분들 있으시죠? 또는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거나 또 조금 늦게 마무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을 함께 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십시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탈북에 정보가 필요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1: 내 맘에 주여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러기는 철을 나기 위해 무려 만 킬로미터 정도를 이동합니다. 이 만 킬로미터는 기러기의 몸 구조상 혼자서는 날 수가 없는 거리인데요. 기러기들은 V자 대형으로 집단 비행을 하는데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조금만 고생을 하면 뒤에 있는 무리는 무려 70%의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다고 하죠. 수십 마리의 기러기들이 교대로 선두에 서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만 킬로미터의 비행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어떤 기업계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시너지 효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분야를 통합하다 보면 조직이 너무 거대해져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특정 분야를 분리해 각각의 특성을 잘 살리면 합쳤을 때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시너지와 세너지의 결합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세상에서 각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요. 함께하며 힘을 얻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함께 모여 함께 울고 웃으며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위해 모이고 주님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 아들을 취하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나이가 많도록 애가 없었을 때에 자기 집을 거쳐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년 후면은 당신이 아들을 안아볼 수 있다고 했을 때에 믿지를 않았지만은 1년 후에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아버지 농사일 보는데 갔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엄마한테 데려가니까 엄마 무릎에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살려주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한나, 사라, 해와, 에스더 등 비교적으로 많이 인물이 등장을 되는데 오늘 수넴 여인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여자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참 여자로서 한 가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아내는 눈을 즐겁게 하고 어진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참 어머니에 대해서 괴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얻은 명성은 순전히 어머니의 덕분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유명한 링컨 대통령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링컨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 하니 땅 백정보를 얻는 것보다 성경 한 권 가진 것이 더 복되다고 했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디 목사님은 자기 설교 중에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뺏어가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송도 함께 하실 텐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 곡의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나만의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찬양 후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도 남한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안부, 오늘의 인사는 또 새로운 분이 함께 나눠주십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 스튜디오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예, 무더기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고향분들께 예, 오늘도 건강하고 잘 계시는지 예, 묻고 싶습니다.
1: 참 덥잖아요.
0: 네.
1: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라고 하셨어요.
0: 네.
1: 함경북도는 어떻게 좀
0: 함경북도는 조금 네. 지대가 이제 높은 지역이라 너무 겨울에는 추위가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운 지대예요.
1: 여름엔도 더워요.
0: 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1: 아, 북한에 보내는 이런 방송을 할 때도 날씨를 담잖아요.
0: 네.
1: 날씨를 같이 전하고 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0: 네.
1: 여기 뭐 제주도 저 남쪽 끝에 제주도랑 양강도 뭐 함경북도 쪽을 보면은
0: 네.
1: 온도 차가 상당해요. 제주도도 추운데 네. 얼마나 추울까 싶기도 하면서
0: 얼마나 추울까 하면요. 우리나라 강원도 쪽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북한에서는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대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강원도 쪽이 제일 추운 지대거든요.
1: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름에도 그만큼 더 더워진다는
0: 예 여름에도 덥지요.
1: 그때 예. 어떻게 계셨을 때는 더위를 좀 어떻게 잘 나셨어요?
0: 그때는 이제 우리는 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하는데요.
1: 네.
0: 네 이제 더울 때는 주로 밖에 안 나가다니죠. 이제 문도 열어놓고 예.
1: 최대한.
0: 목욕도 예 목욕도 물은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목욕도 자주 하면서
1: 네
0: 예, 통풍도 시키고. 예.
1: 함경북도에서 계셨던 곳의 그런 좀 풍경은 어떤 곳이었어요?
0: 예, 제가 있던 곳은 이제 풍경이 이제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예, 정말 계곡 있잖아요. 산에서 물도 내려오고, 그 물은 너무 맑고 여름엔 또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은 오염이 되지 않고 산에서 직접 내려오는 물이어서 물이 엄청 맑고 깨끗하고 나무들도 엄청 우거지고 서늘한 그늘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여자 처녀들이 아주 그냥 신나는 여름이었습니다.
1: 네. 근데 우거진 숲풀에서도 네. 이게 뭐 겨울이 되면 장작을 위해서 많이
0: 네.
1: 해는 경우도 있잖아요.
0: 있죠. 장작을 이용하는 거는 수림이 들어가서 따로 이제 아름드리 나무들이 무드룩히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벌목을 하죠. 벌목을 해서 이제 벼서 농촌 사람들은 아마 예, 벌목으로 해서 살아가고 시내 사람들은 또 이제 석탄이나 그런 벌목 한 것을 파는 걸 또 사다가 이제 땔감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 예. 참 이렇게 고향. 이라는 이 고향이란 단어가 주는 네. 그 네. 느낌도 참 따뜻한데
0: 그렇죠.
1: 그렇죠. 네. 나만의 고향을 떠올렸을 때에 나눌 수 있는 그 정감이 네. 참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함경북도에서 그렇게 이곳으로 이사 오신지
0: 네.
1: 이곳에 정착하신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0: 네.
1: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게 사실 북한 땅을 떠난다는 거는 저희 뭐 일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0: 그렇죠. 제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셨고 제 어머니가 힘들게 자식 세 명을 이제 대학 공부를 시키고 또 먹여 살려야 하고 또 아버지는 제가 이제 13살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고 예. 어머니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예, 조금 다른 생각으로 이제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서
1: 네.
0: 이제 돈 벌어 이제 중국으로 나오게 되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계획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아 저기 가면 한 달 동안 이제 돈을 벌어서 금방 와서 어머니랑 이제 조금 쉽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0: 그런 간단한 생각에 집을 나왔고 영혼이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1: 그러니까 집안의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 어머니께 힘이 되어주고자 아, 내가 좀 더 경제생활을 해서 돌아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던 건데 그때 떠나기 직전에 어머님이랑 가족분들이랑 인사를 좀 나누셨어요?
0: 그런 거 없었어요. 이제 집안이 워낙 좀 이렇게 그 정신 상태가 강한 집안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교육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상의가 안 되고 그냥 어머니한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왔어요. 어머니 이제 언니 집에 이제 잠깐 놀러 갔다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어머니 그냥 주무셔요.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나온 게 오늘 현재 돌아못 가고 있습니다.
1: 그 이후로 어머님이랑 연락을 시도는 해보셨어요?
0: 아, 연락 시도를 했는데요. 이제 다 그거 연락을 하긴 한 번은 했댔어요. 근데 이제 어간에서 브로커들이 이제 또 돈도 다 이렇게 사기 당하고 협잡 당하고 해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냥. 연결 안 하고 있습니다.
1: 아, 참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때도 말씀하셨던 브로커들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떼가는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까 연락을 취하는 것조차도 사실 돈을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취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도 위험부담이 있는
0: 그렇죠.
1: 일이다 보니까 분단의 이런 참 저희가 당장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만져주시고 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고향 함경북도를 떠나시고 중국 땅에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리라 생각은 했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그 걸음을 옮기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걸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0: 그곳에서 단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20년을 살았어요.
1: 20년이요?
0: 예, 그게 왜냐하면은요, 자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지키려고 이제 하루하루 또 고향에 어떻게 하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돈을 벌고 또 자식도 지키고 실제 중국 사회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0: 돈 버는 것이 정말 아무데 가도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문화도 언어도 생활 습관도 다 다른 곳에서 생소한 곳이잖아요. 친척 하나 혈육 하나 그래서 나한테 생긴 혈육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생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책임감이 하나가 있었고 또 희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돈이 생겨서 엄마한테 돈을 보태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사느라고 노력을 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1: 네, 선생님이 북한 땅을 고향 땅을 떠나기까지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택이었음에도 사실 어려우셨을 거고요. 근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정착해서 꾸려갔던 가정이 있으셨어요. 거기서도 또 이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선택도 쉽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도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
0: 그렇죠.
1: 또 어떻게 거기서는 또 이렇게 다시 걸음을 돌리셨어요?
0: 제가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 땅에서도 안전하게 정착하자면요, 이제 허적이 있어야 돼요. 허구가. 그래서 비법적으로 허구를 이제 시켜내서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1: 신분을 또 이렇게
0: 신분을 가지고
1: 위장을 해서
0: 위장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 그러셨어요.
0: 그렇게 살아왔다가 2023년도에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급작적인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찾아내고 강제 북송 이것이 너무 원격화되면서 이제 저희 허적도 누군가의 고소에 의하여 이제 허적을 뺏기게 됐습니다. 2023년 8월에. 그것이 극적인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가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뺏겼을 때,
1: 네.
0: 뺏겼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북한이 고향인 그 신분이 들켜서 뺏겼을 텐데,
1: 그쵸.
0: 바로 잡혀가지는 않으셨네요.
1: 그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대학교에 딱, 예, 그, 진짜 어마어마한 차. 이제 그,
0: 네.
1: 예, 군, 그, 입, 그 뭐랄까, 풀색 장갑차 같은 그런
0: 네.
1: 전투할 때 이제 다니는, 몰고 다니는 그런 차를 네 명이 제 시공 안에서 딱 왔어요. 와서 이제 신분 확인을 하려고 딱 들고, 이제 북한 사람이냐고 딱 묻고, 제가 주저했댔어요. 아니라고 붙일 것인가? 이제 북한 사람으로 그냥 응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제가 안만 붙여도 이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반대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온 누군지. 그래서 당신 애들은 어디서 온 누군지, 어느 공안인지 다 알고 싶다 하니까, 이제 청황도시, 제가 청황 하북성에 있었어요. 청황도시 공안에서 왔다고 이제 알려주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됐고, 이제 따라가자 해서 따라갔고, 이제 바로 신문 2시간 동안 신문 받고,
0: 네.
1: 예, 거기서 이제 저희 그 시집이, 그 저희 허적이 목적 그 원격지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원지로 저를 다시 그 후송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한 12시간을 이제 검토받고, 이제 다 모든 검사, 조직 검사 다 하고, 뭐할것 없이 이렇게 사진 찍고 저렇게 사진 찍고 그런 검열 다 마치고, 어떻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가, 그 그런 과정도 다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구루장이라고 봐도 되죠, 그걸 감옥
0: 네.
1: 그 안에까지 제가 앉았어요. 저의 인생에서는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너무 참기 힘든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때 딱, 그때 제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계획을 못한 것은, 이제 허적이라는, 나름대로 허적이 있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산다면은 뭐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허족을 뺏기고, 만약시 강제 북송 당한다면은 저의 인생은 정말 바닥까지 간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조건 오늘은 나가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서 당당한 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결심이 확고하게 섰어요.
0: 근데 이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1: 예. 그래서 시집에서 이제 그 집안에서 한다는 사람들을 다 출동해가지고
0: 아, 그러셨구나.
1: 벌금을, 약찬 벌금을 냈습니다.
0: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 네. 네, 하고 나서 이제 나는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살 길이다, 내가 살아야 내 자식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산다, 그렇게 이제 인식 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내가 간다 해서 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야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요? 지금이야
0: 네.
1: 생각해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0: 북한 땅을 떠나서 이제 가족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북한 땅을 떠나고 중국 땅에서 머물렀던 약 20년 동안 그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걸음을 돌이켜서 이곳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걸음마다 함께해 주셨다는 동행의 은혜가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어떻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정말 오는 그 길목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선물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차가 되어가는 김사라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선하신 주님 안에서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주 여호와 아버지의 집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의 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지닌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한 자신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부에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우리 곁에 계셔 주신다면 어떤 삶의 폭염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곧 그분의 시원하고 안전한 그늘 아래 피할 수가 있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 2026년 6월 24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0: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요나 4장은 이제 요나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래 이 니느웨는 며칠 길 갈 성읍이냐? 사흘 길은 가야 되는 성읍이었죠. 근데 이 사흘 다녀야 될 성읍 가운데서 요나는 3장 4절에 딱 하루만 다닙니다. 그것도 뭐 정성껏 자세하게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야,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다. 딱 한마디 했는데, 아우,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너무나 뜨겁게 반응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려서 왕도 회개하고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나의 사역의 결과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내린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큰 열매를 거두었던 사역자였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이 일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열매를 거뒀는데 아, 기분 나쁜 거예요. 망해야지 왜 망하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럽니다. 요나가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거 보면 믿음은 있죠?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전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빨리 저쪽 가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하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아, 하나님, 쟤네들이 얼마나 악한데요. 망해야죠. 왜 자꾸 돌아오도록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래서 제가 이 말 듣자마자 그냥 후닥닥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하나님, 저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쟤네들 그냥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 나쁘니까 그냥 저 죽여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자, 요나는 선지자였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34장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십계명을 가지고 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분을 못 이겨서 깨뜨리고 집어 던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가주십시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멸망할 그때에 모세가 중재에 나서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 앞에 나타나시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덕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잊게 되죠.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었죠. 열방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었죠. 근데 요나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니까 놔두시고 쟤네들은 악한 이방인이니까 그냥 멸망시키시죠. 요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알지만 이거는 우리에게만 해당되고 저들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의 지식이 있습니다만 이 지식은 자기 중심적인 편향된 지식이 되고 이런 지식은 어떻게 되냐?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올바른 지식에 기초해서 순종해야죠.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식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엄청나게 방황하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벌여주죠. 자, 아들이 돌아온 거,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온 거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런데 형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고 아주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면서, 아니 아버지, 나한테는 안 해주더니 왜 얘한테 이럽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죠. 여러분, 아들은,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도 토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지식은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 마음의 중심, 그 마음까지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의지, 그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까지 같이 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전인적인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기쁘게 그분을 향한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되죠. 지, 정, 의,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아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 진작에 망해야 되는 저 악한 이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아유, 하나님, 저 재미없습니다. 그냥 저 죽여주세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

주시는 걸 볼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망한다고 했는데 제 체면도 안 살려주시고 에? 그냥 다 살려주십니까? 그냥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요나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이들이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내가 전했으면 망해야지 이런 고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요나가 이 마음의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뭡니까? 너 지금 성내면 안 돼. 불의한 거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심판에 이게 어떻게 불의하다고 하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진 선지자는 거의 요나가 유일했을 겁니다. 참 당돌하죠. 자, 5절에 가면 이 사건의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요나가 어떻게 했었는가를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 사실 요 표현, 요 부분은요. 사실 이 다시 여러분 요나로 오시면 요나서 3장 3절에 니느웨에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4절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고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요 다음에 사실 이 5절의 말씀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자, 3장 4절에는 성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죠.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자, 이놈들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다 돌아오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려고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40일째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 안 무너지는 거죠. 안 무너져요. 요나가 딱 짓고 앉았는데 자, 그때 6절에 하나님께서 박렁쿠를 예비하여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박렁쿠를 이렇게 예비하셔서 초막 짓고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니까 어떻게 되나 하고 위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보는 거죠. 자, 그때 박렁쿠이 점점 자라서 그 위를 싹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우, 박렁쿠이 무성하게 해를 쫙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이 된 거죠.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근동 같은 경우는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이 습기가 없고 건조해서 응달에 가면은 시원하고 밖에 나오면 무지 덥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박렁쿠이 싹 그늘을 지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이 요나가 너무 시원해요. 아유 이 박렁쿠이 진짜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렁쿠이를 갈가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박렁쿠이 다 갈가먹어서 없어진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자, 그때 해가 뜹니다. 해가 뜨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러분 이 밖이 더우면요. 아침에 일어나도 날이 더운데 이 사막에서 넘어오는 이 고온 건조한 바람 이게 얼마나 아침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지 모릅니다. 자, 이게 이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신 후에 해가 머리에 요나의 머리에 쫙 쬐기 시작해요. 그늘이 없으니까 해가 뜨면서부터 곧바로 직방으로 요나에게 쬐는 거죠. 여러분 한참 시컨 자고 있는데 해가 이 눈에 딱 쬐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혼미합니다. 아,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자, 요나가 좀 극단적입니다. 예, 극단적입니다. 뭐라 그러냐. 주여, 죽여주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딱 한 사람, 엘리야.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너 내일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나는 뭐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다가 혼미하고 저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걸 보고 시기 질투 분노 막 다 올라오면서 아우 하나님 뭐 지금 정신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9절에 요나야 네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아니 이 방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죽겠다고 하고 왜 이러냐 그러고 하나님 너무했다고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네가 오르냐 그러죠. 그러자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라. 하나님 정말 열받아서 저 진짜 죽고 싶은데 제가 열받아서 죽는다고 해도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요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수고도 않고 재배도 않고 또 하룻밤에 나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아꼈거든. 아니, 네가 뭐 방농쿨을 심었냐? 길을 연다고 물을 줬냐? 내가 다 자라게 했다가 데려갔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맛봤는데 이 은혜가 없어져서 네가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거기에다가 가축도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축,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들도 생명입니다. 미쳐난 생명이긴 하지만 생명이죠. 다 귀한데 이들이 그냥 다 몰살하고 멸망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이 경계는 우리의 좁은 선민의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만 사랑해야지 왜 저를 저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만 구원해 주셔야지 왜 저들에게도 구원을 주십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아우 하나님 저 못된 인간은요 절대 예수 믿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 받지 않게 해주세요.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얄미우니까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자기의.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거는 진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구원 받으면 안 되는 인간. 전도도 안 하고 네가 이러다가 그냥 지옥에나 가라. 난 천국에서 네가 지옥 가는 걸 보고 하하하 웃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떻게 오르냐. 네가 어떻게 오르냐. 이걸 뭐라 그러냐. 자기의. 내가 아끼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게 토를 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저러시나. 여러분 이게 자기의가 강한 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분노가 많습니다. 또 원망이 많고요. 짜증이 많습니다. 아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게 이렇게 가야지.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저렇게 하고 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걸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 수시로 이 내의, 자기의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요나 너희 이놈 꼴밤 맞으려고 꽝 때리는 게 아니라 11절에 부드럽고 자비롭게 물어보죠. 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뭡니까?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계속 혼자 실족하고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뛰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찔리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데 설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런 적용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분의 삶에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가 나타나 들린 거예요. 그럼 아멘 하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 읽었네 누가 읽었네. 내 기준으로 볼 땐 이 내 상황을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얘기했냐는 거예요. 누가. 난 말한 적도 없는데 누가 내 사정을

0: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혼미해서 막 크게 힘들어서 죽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세우면서 주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옳습니다. 내 뜻대로 한다니까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주 앞에 겸손하게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영광 받으소서.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값없이 구원이 허락되는 것을 원래 원하지 않은 요나의 심정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표현으로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 싫어서 멀리 달아나다가 물고기 뱃속에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까지 돌이킨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땅을 멸망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하네요. 물고기 뱃속에서 암흑의 3일을 경험하고 철저히 회개했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은 아닌 듯 보이죠. 이 갈등하고 논쟁하는 복잡한 요나를 하나님이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 우리도 확인하며 같은 교훈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요나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인간의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 욕심의 장기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욕심이 많고 아무리 거룩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라도 어느 정도의 물질 욕심, 명예 욕심, 또 자식 욕심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쌓이면 탐욕이 되고 점점 자라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진단이시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인간의 몸에는 DNA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육체의 유전자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 유전자를 통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육체의 모습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요. 마음가짐이나 정신까지도 상관이 있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미리 안다면 나의 약한 부분을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 등으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체질을 바꿀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죄성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거룩하고 복된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310장, 새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팔복의 첫 번째 입문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지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분이 그렇게 스스로를 낮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교만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겸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겠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보다 더욱 성숙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두 곡의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497장, 새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님, 나의 가는 이 길이 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아름답지 않아도, 박수와 환호의 소리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로만 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시며 나의 전부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주님이 내게 가라고 명하신 이 한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길로 굳건히 걸어가길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402장, 새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보면은 마치 인간들의 죄의 속성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죄가 금방 설처되기 때문이지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철저하게 방역하듯이 죄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야겠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며 죄를 씻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백신을 맞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샘물과 같은 포혈은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선교회 창립자인 조지 버워 대표는 전도 문서는 인쇄된 선교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전도의 방법도 다양해졌지만 문서 선교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수단입니다. 다음은 문서 선교가 여전히 유익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대신 읽을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복음입니다. 둘째, 전도지는 어디든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전도지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전문가, 전문기관에 세신자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말로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전도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 전도를 올바로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준비한다. 둘째, 전도지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지 민감하게 살핀다. 셋째, 미소와 친절, 상냥함으로 전한다. 넷째, 절대로 논쟁하지 않고 전도지가 버려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문서 선교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얇은 전도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전도지와 복음을 준비해서 다니는 문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전도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문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전도지를 회사나 아파트 우편함, 앉은 자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포효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희 죄 흉악하나 소프라노 이혜선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정화시켜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삶의 변화를 더 추구해야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에서 스스로 낮추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의 느낌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때 하는 말이 있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느끼게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더군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오늘 너 참 예쁘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아닌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부에게 참 다정해 보이신다고 칭찬을 했더니 아 그래 보여요? 살아보시면 압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문화 속에서 겸양의 표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표현으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는지 별뜻 없이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화살이 되어 꽂히는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장점을 칭찬하는 말,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들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끄럼 없이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체질과 습관까지도 변화되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비판의 영을 제거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말을 이미 내뱉은 후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주를 향한 열정으로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9절에서 3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몰약이 폐해지고 구원의 가치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세상 모략이 폐해지려면 첫째, 소식과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고해요. 어제 본문에서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난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냈지요. 이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자녀의 배신이나 경제적 궁핍 같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 곧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도 여전히 울며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고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이 고난이 자기 죄에 대한 징계임을 확실히 아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 많은 인생이기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씻기는 인생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영적 후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할 때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흔들기보다 기도 제목이 됩니다. 31절에 보니 압살롬의 모반에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그가 내는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다고 할 정도였지요. 그만큼 뛰어난 모사였어요. 그런 부하가 아들의 반역에 동참했으니 큰 배신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며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에 다윗은 분노하기보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그 뛰어난 모략이 어리석은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식에 흔들리고 감정이 널뛰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감정이 널뛰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나요? 세상 모략이 폐해지려면 둘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고 해요. 마루턱은 감람산의 꼭대기입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간 그 길의 정상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해요. 눈물로 올라간 회개의 꼭대기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응답으로 친구 후세가 등장합니다. 감람산을 오르며 기도했더니 정상에서 딱 후세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로 감람산을 오른 다윗은 후세와 함께 도망하지 않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고 거짓 투항하면 그것이 다윗 자신을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함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원을 위해 압살롬에게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자녀 안에 있는 세상 모략을 패하게 하려고 온실에 가둬두기보다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말씀으로 직면하고 가야 세상 모략이 폐해집니다. 다윗은 후세가 할 일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35절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후세가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도 거기에 다윗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을 통해 36절의 제사장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소식을 전하는 영적 후사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어리석게 하려

0: 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서 훗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압살롬 같은 자녀에게 배신당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성읍에 뛰어들기보다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우는 그 자리가 경배의 자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나요?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나요? 성공을 위해 평생 애썼지만 모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이제는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3살 때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울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요. 손가락도 붙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리코더를 불 수 없었는데 아이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니 죽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화상 수술을 잘못 받아 그 후유증으로 학교도 다닐 수 없었어요. 저는 힘을 키워 수술을 잘못한 의사에게 복수하고자 미친 듯이 공부했고 그 결과 전국 인테리어 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대학원에서 수석도 했어요.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6년간 경력을 쌓은 뒤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했지요. 목동 다윗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러자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듯이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 직원을 경쟁사로 이직시키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갑질이라고 원망하며 그 회사 내부자에게 고발했지요. 이후 그 회사 측은 더 심한 갑질을 했고 프로젝트도 무산되어 매출이 줄어드니 저는 30절의 다윗처럼 머리를 가리고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니 하나님이 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랑의 징계이자 구원의 사건으로 지난 일을 허락하셨음이 인정되어 이제는 겸손과 온유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비록 화상으로 왼손은 다쳤지만 오른손을 지켜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저의 적용은 일할 때 갑질당해도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겸손히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끊임없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모략으로 내 뜻을 이루려 하지요. 이렇게 내 뜻을 이루고 싶고 내 뜻을 이뤄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니 나를 배반하는 소식에 요동하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배신의 소식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결론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경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믿음의 적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략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를 지킴으로 세상 모략을 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건이 오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세상의 소식에 배신감을 느끼며 요동하는 저희입니다. 세상 소문을 들으면서 원망과 시비로 일일비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배신의 사건 가운데서도 내 죄가 보이기에 눈물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결론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경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가는 모습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한참 매진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우리가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는 한껏 물이 올랐습니다. 선교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빌립을 불러내신 겁니다. 빌립을 그 사마리아에서 불러내셔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한 내시를 만나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 하나의 생명을 찾아내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지상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여기서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힘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힘은 희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가롯 유다가 분노를 하려면 이것 가지고 분노를 했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낭비라고 보시지 않았던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동급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느냐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희생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부흥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흥의 현장에서 빌립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빌립이 뭘 알게 됩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방인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은 사마리아 전체의 부흥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희생을 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희생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예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여러 문헌을 보지만 편도가 한 2,000km 정도 됩니다. 이 2,000km를 오려면 다른 교통수단이 없던 시대에 마차를 타고 와도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긴 광야길입니다. 오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이 내시는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 순례길을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티오피아가 무슨 뜻이냐면 햇볕에 그을린 얼굴, 불에 탄 얼굴, 피부색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차별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수모를, 이 조롱을, 이 희생을 감수하고 이 사람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겁니다.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어리석다 그럴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왜 그 고생을 하냐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야 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갈급함, 그 갈증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큰 기쁨을, 생명의 큰 감동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희생이 클수록 얻는 것이 큰 법입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지요. 광야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빌립에게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빌립이 자기 희생을 선택했을 때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이 한 영혼 안에 있는 한 민족을 보게 하셨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빌립이 광야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내시와 헤어지고 난 뒤에 더 위대한 구원 역사를 향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뭡니까? 작은 것부터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작은 희생이 출발점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작은 것부터 자기 희생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예수님 닮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힘, 교회의 영향력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와서 전달하는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26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게 전부예요. 왜 가야 되는지,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아무 설명이 없어요. 빌립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빌립이 믿고 순종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일어나서 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만남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똑같이 일하십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가 용솟음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신앙의 총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내 찬송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감탄해서 내가 불렀던 찬송, 그게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천국 시민 삼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성령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길을 찾을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인생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따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막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열어야 됩니다. 내게 알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회를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열어야 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하잖아요. 지체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로 가는 이 4시의 마차를 딱 정확하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지체하고 머뭇거렸더라면 마차 지나가고 난 뒤에 거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만남도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때 열어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목마른 사람, 은혜에 목마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가난 심령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생명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생명의 사건들, 구령의 사건들 계속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힘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죠? 그 출처가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희생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때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할 때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한나드 순전한 옥합 1년 연봉이에요. 그걸 깨트리는데 거침없이 깨트려요. 은혜가 임할 땐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근처에만 가도 다 타 죽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은혜가 임하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빌립을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4시와 초면이잖아요. 처음 보잖아요. 근데 대화가 열리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술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거기 순종해서 빌립이 간 거예요. 이 4시하고 처음 봅니다. 근데 이 4시가요, 빌립을 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같이 앉자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순적하게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순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가까이 갔을 뿐이에요. 근데 4시가 수레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때 마침 이 4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32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주도한 거 아니에요. 빌립은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내시가 질문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빌립은 이 질문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도 내시가 요청했어요. 빌립이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걸림이 있습니까? 빌립이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부어지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문을 여는 사건이 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획을 해서 이뤄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 전략 회의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앞으로 열릴 거다 무슨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서 진행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만남을 주셨어요. 빌립과 이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기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열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열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오는데 그걸 대응할 지혜가 막 생깁니다.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큰 손이, 능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세례받고 나서 바로 이별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내시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시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례받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갈급해서 올라왔어요. 이 먼 거리를 갈급해서 올라왔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이 갈급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고 빌립을 만나게 하셨어요. 말씀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두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기쁨이 가득했어요. 새번역에 보면

0: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당 올 때하고 예배당 나갈 때 얼굴이 다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내 차 앞에 누가 꽉 막고 있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안 와요. 다른 데 같으면 못 참습니다. 근데 예배하고 나갈 때 그걸 이기는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시의 마음에는 이런 기쁨이 있었고요. 빌립은 어떻게 됩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거 깨닫잖아요. 그때부터 빌립은 또 다른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 빌립은 더 큰 헌신, 더 큰 희생을 합니다.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소도가 어디냐면 구약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나오는 아스돗, 이 블레셋 다섯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이 원수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 계속 올라가서 가이사라까지 올라갔다.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 이 길은 이방인들이 사는 길이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며 올라갔습니다.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기쁨, 그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자기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희생은 어떤 희생이었죠? 피 흘림의 희생이었어요. 교회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에서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희생에서 가치가 생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물 같은 은혜가 그 교회 위에 더 풍성하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야, 이게 되네. 야, 이게 돼.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희생이 힘입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주어진 삶, 승리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북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국에 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낙심하여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청취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지금 비록 위기처럼 보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과 반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삶 속에 그 삶의 고비마다 보석처럼 박혀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었던 그때가 참 기억이 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이 쭉 지난 과정에서 볼 때 참 상처가 됐고 힘든 기간이었을 수 있지만 또 그 기간을 통해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도저히 혼자 힘으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높은 벽 앞에서도 참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었죠.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 그 라디오 주파수 사이로 흐르던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 구절, 그 위로의 찬양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곤 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모닝 인터뷰 시간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극동방송의 이 사역 70년은 인간의 계획이나 기술의 승리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기도와 그리고 응원과 후원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여러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아름다운 간증의 페이지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든 그 은혜의 추억과 기억들,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아침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강남에서 유명한 마담으로 술집을 경영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이죠. 그 유명 마담이신데 이분이 집사님이 되어서 예전에는 그 마담 생활을 할 때는 새벽 4시에 잠을 잤는데 집사님이 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래요. 주님을 만났을 때 강력한 깨달음과 감동이

또 모르지?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마음의 뜨거운 마음들을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또 간증일 텐데요. 오늘 이것과 관련된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특별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귀한 간증을 샘솟게 하십니다. 오늘 참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예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맞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은혜의 힘이지,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하늘과 꽃, 사랑했던 사람들,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지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승리길이고 그 반대는 처절한 실패의 길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나를 여겨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오늘 그 은혜의 간증들, 여러분 오늘 오프닝은요 제가 안내 글을 좀 올려놨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아셨죠? 자, 어제는 또 화요일, 쉼표는 월요일이었잖아요. 아침에 쉼표 영상을 못 받으신 분들은 쉼표, 인간 수업 영상을 못 받았다, 인간, 이렇게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송할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박영희 권사님이 찬송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대한민국과 극동아시아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 방방곡곡에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셨죠. 그 현장에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된 기적같은 간증들이 여러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생생한 흔적들을 모으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을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이 행사의 TF팀장을 맡고 계시는 박광현 부사장님을 모시고 이번 공모전에 담긴 또 특별한 이야기들을 미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극동방송에서 뭐 직원들이 다 바쁘지만 가장 바쁜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 질문들 가장 많이 받으시는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1: 네. 70주년이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또 알리고 또

0: 보배가 보배라고 그러는데요.
1: 예.
0: 하나의 보배로 끼어가는 여정 하나하나가 참 감사하고 또 이런 일들을 수종될 수 있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아니, 오늘도 이렇게 또 전화 인터뷰가 정말 현장을 곳곳에 또 다니시기 때문에 참 바쁨에도 불구하고 짧게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번 공모전에 담긴 좀 특별한 은혜의 이야기들 이 수기 공모전 좀 시작하게 된 취지가 있을까요, 부사장님?
0: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동방송이 70년이 됐습니다. 70년 전 그리고 준비기간까지 하면 거의 한 75년 전에
1: 예.
0: 하나님께서 미국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땅에 극동방송을 1956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예.
0: 그때만 해도 라디오 방송이 가장 선진적이고 앞서 있는 매스미디어였죠.
1: 예.
0: 그땐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요.
1: 네.
0: 선교사님들께서 가장 선진적인 매체를 통해서 한반도와 이 극동아시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방송사를 세우셨습니다.
1: 예.
0: 그 방송이 이제 7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기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겁니다.
1: 아.
0: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쓰셔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 취지입니다.
1: 네. 그래서 이번 공모전을 꼭 청취자에 한해서 한정 지은 것이 아니라 전 현직 직원들, 그러니까 지금 현직 직원도 또 은퇴하신 분들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전사적인 행사로 진행하는데 이게 대상을 이렇게 넓게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극동방송 70년 역사를 쭉 묵상하는 중에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룬 구원의 여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극동방송 7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1: 예.
0: 결국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전현직 직원, 사역자들이죠. 그리고 그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청취자들 다 아울러서 이번에 수기 공모전을 하게 됐는데요.
1: 네.
0: 특히 사역자들의 이 수기에는 우리 극동방송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리말로 우리 한국말로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1: 예.
0: 우리 극동방송은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1: 그렇죠.
0: 이렇게 4개국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영어 방송도 했고요. 또 몽골어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명실공히 이 동북아시아를 품고 있는 선교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방송을 만들었던 러시아어는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하셨잖아요.
1: 예, 예.
0: 중국어는 중국 선교사님들이 하셨고 일본어는 역시 일본 사역자들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과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1: 자, 좋습니다. 참 우리 극동방송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구원의 또 간증 그리고 참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각자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글쓰기에 좀 부담을 느끼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뭐 구술, 대필, 녹음물 제출 이렇게 문턱을 좀 낮추시고 또
0: 네.
1: 시상도 아주 풍성하게 뭐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부상들이 많더라고요. 이 심사 기간 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좀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공모 기간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고요. 7월 24일까지가 저희가 원고 제출 마감 기일입니다.
1: 예.
0: 그렇게 되고 발표는 7월 말에 심사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시상식은 저희가 70주년 기념으로 10월 17일 토요일에 전체 우리 방송 가족들이 모이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1: 예.
0: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장에서 시상식도 하고 간단한 여러분들의 수기도 이제 시상되는 분들이죠.
1: 네.
0: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내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 예.
0: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미 쌓은 그 선물들을 생각하면 이건 뭐 그게 아주 작은 것인데요. 그래도 겨루는 것이니까요.
1: 예.
0: 최신형

0: 핸드폰,
1: 오.
0: 그리고 최신형 아이패드 뭐 이런
1: 예, 예.
0: 것들을 제가 준비해서 돈으로 드리기보다는 실물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1: 예.
0: 내용이나 분량이 궁금하실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분량은 저희가 A4 용지로 2매 내외 분량인데요. 좀 더 돼도 좋습니다. 쓰시다 보면 길어지니까요.
1: 예.
0: A4 용지 2매 내외 분량이고 구슬 대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건 다른 분이 대신 써줘도 되고요. 또 글을 쓸 수 없는 분들은 녹음물도 가능합니다.
1: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래서
1: 예.
0: 다양한 청취자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다 가능하도록 했고요. 간중 수기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샵 1069로 수기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자동 링크가 갑니다.
1: 예.
0: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샵 1069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내용대로 수기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저희가 기대는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간증이 또 심금을 울리는 내용들이 있을까
1: 예.
0: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70주년 기념 문집을 만들 예정이에요.
1: 오.
0: 일종의 수기집이죠.
1: 예.
0: 그래서 70주년이기 때문에 70편의 수기를 선정을 해서
1: 오.
0: 별도의 기념책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여러분들 주시는 그 글 중에서 책에 들어갈 내용들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1: 여러분의 간증 또 여러분의 그 마음들 꼭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중에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아, 오늘 이제 간증 이 수기집을 또 만들 수 있고 또 공모전이 있구나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 드시겠지만요. 오늘 또 저는 이 인터뷰 시간에 우리 박광현 부사장님께서도 늘 극동방송에 참 오랫동안 몸담아 오시면서 참 많은 간증들 이렇게 느끼셨는데 오늘 짧게 좀 방송가족들에게 사역 중에 뭐 최근도 좋고요.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 어떤 게 있을까요?
0: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아주 안 좋은 생활 하셨던 분들이 돌이키는 경우들은 참 많습니다.
1: 예.
0: 예. 제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1: 와.
0: 그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마음속에 가장 남는 사역의 순간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방송을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1: 예.
0: 그게 바로 백령도 중계소 개소할 때 이야기인데요. 백령도 중계소에 가면 북한 땅이 바로 보입니다. 육안으로도 그냥 보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1: 예.
0: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곳 중계소에서 FM의 맑고 깨끗한 음질로 북한 땅에 방송을 하는 것을 볼 때 아, 70년 전 한국전쟁이 끝난 이 척박한 땅에 오셔서 방송을 세웠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이 방송이 발전될지 잘 모르셨지만 AM으로 방송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FM으로 북한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가슴 벅찼던 순간 중에 하나고요.
1: 예.
0: 우리 송 PD도 잘 아시겠지만 극동방송의 목표는 북한 땅에 송신소를 세워서 직접 방송하는 겁니다.
1: 아멘.
0: 통일의 그날 북한 땅에 다시 세워질 남한의 13개의 방송사가 북한에 세울 또 다른 13개의 방송사를 꿈꾸는 이 꿈이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고
1: 예.
0: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그 비전 이번에 또 그런 간증 수기집에 아마 여러분만의 또 그런 비전들 하나님과 남아나는 간증들이 있을 텐데요. 꼭 참여해 주시고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수기라고 두 글자 문자를 주시면 안내할 수 있는 링크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 이렇게 참여하는구나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고 일정에 맞게끔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광희 부사장님과 말씀 나눴고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흔적들 여러분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이번 70주년 행사로 정말 바쁘신데요. 또 그럼에도 하나하나 벌써 부사장님 지금 이제 반을 살짝 지나가고 있죠?
0: 네네. 이제.

0: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사실 70주년과 관련된 노른자 같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1: 예, 예.
0: 청취자 여러분께도 계속 안내해드리고 또 초청하고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아침입니다를 저도 꽤 오래 진행을 했거든요.
1: 그렇죠.
0: 생각해 보니까 한 15년 전에 거의 한 7-8년을 제가 진행을 이야. 했었는데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청취하시는 오랜 애청자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수기 공모에 좀 한 번씩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물밀
0: 그리고요. 예, 예.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참여 선물도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연이 지금 물밀듯 지금 막 보내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샵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광현 부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숙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야, 저도 감사함이 많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박광현 부사장님의 아침 방송 시절부터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했다고 신청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숙이하면은, 안내 멘트 드린 거 보셨죠? 여러분, 아시죠?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숙이 공모전 7월 24일 금요일까지 A4용지 2장 대회로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의 간증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제출이 있는데 이 제출은 이메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편은 또 우편대로 주소가 있고요. 접수된 공모 내용의 이 저작권은 극동방송에 기속이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또 은혜의 간증들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숨기시고 안아주시는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와, 8080님 벌써 70년이 되었군요. 대단합니다. 극동방송 축복합니다 하셨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6절에서 시작을 저희가 했는데요. 17절을 한번 잠깐 주목해 주시면 이런 내용,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사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어쨌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찾아가는 혹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또 유대인들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기는 조금씩 다르고 또 그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때나 그 방법이나 방식은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바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스토리,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할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써내려가시는, 만들어가시는 이야기들, 그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근데 오늘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조금 전에 우리가 만나에 대한 혹은 만남에 대한 그 동영상도 보셨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누군가를 그 만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이든 뭐 직장 동료이든 뭐 학교 학생 캠퍼스든 어디든 찾아가서 노크를 해서 우리 집에든 뭐 식당에든 어디든 이렇게 초청을 해야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이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갈 그런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필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좀 쑥스럽고 자연스럽지 않고 이럴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용기를 내서 우리가 요 부분만 시작을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는 알아서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면 안 되겠죠? 삶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렇죠? 우리 일상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또 찾아갑니다. 18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뒤에 이 성경 구절을 더 읽을 텐데요. 혼자만 가지고는 어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교회의 어떤 그림이라고 할까요?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것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내가 그 많은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 혼자만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바램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표현해내고 그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책임 중에 하나는 내가 물론 그 부분을 내가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교회 가족들이든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뭐 형제라는 표현도 쓰지만 연결해주고 소개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다 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을 우리가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본문인데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19절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의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내 시간인 양, 뭐 내 돈인 양, 내 물건인 양, 내 소유인 양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비참한 삶일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안타까운 삶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이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는

0: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쓰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려주신 이 물질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만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10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예전에 스피치 강사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면접을 앞둔 학생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에게 늘 했던 조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말하지 마세요. 인사를 하고 나서 잠깐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짧은 침묵 사이에 면접관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모일 겁니다. 라고요. 말에는 큰 힘이 있다고 하지만 말만큼이나 큰 힘을 가진 것이 침묵입니다. 사람은 침묵할 때 그 침묵 앞에서 더 집중하게 되죠. 성경에도 그런 침묵의 쉼표가 있습니다. 바로 셀라인데요. 셀라는 흔히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셀라를 남겨두신 이유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우린 참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죠.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셀라,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송 오브 송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이크를 뒤늦게 켰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 네.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그 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1: 네.
0: 네. 수련회를 또 무사히 마치고
1: 네.
0: 저도 한 명의 옥동중앙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1: 네.
0: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 네.
0: 정말 정말 고생하면서 준비하신 게 한 명의 성도의 입장으로서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1: 네.
0: 모든 순서순서마다 좋았다.
1: 네.
0: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1: 네.
0: 또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때 저희 청취자분께서 갑자기 목사님께 오시더니
1: 네.
0: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1: 아, 그때 애청자분이시라고
0: 네.
1: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수련회장에 저희는 들어가고
0: 네.
1: 그분의 교회는 이제 나오는
0: 네.
1: 그렇게 이제 교차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오셔서 제가 아마 이름표를 걸고 있어서 알아보신 것 같아요.
0: 네,
1: 알아보시고 오셔서 이제 팬이시라고
0: 아,
1: 애청자시라고
0: 네.
1: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사진도 같이 찍고
0: 네.
1: 그랬거든요.
0: 오. 아 사진도 찍으셨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포토존이 있어가지고
0: 네.
1: 거기서 이제 저희 교회 포토존에서
0: 맞아요.
1: 다른 교회 분들이 네, 이렇게 같이 찍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순간이 굉장히 고마웠던 것이
0: 네.
1: 수련회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고
0: 맞아요. 네.
1: 오랫동안 준비했던 수련회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 하는 1회 수련회이기 때문에
0: 아.
1: 마음의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0: 네.
1: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는데

0: 그분들이 오히려 저의 어떤 자신감을 끌어올려준 그런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1: 진짜 감사한 분들이네요. 혹시 방송 듣고
0: 그러니까요.
1: 계시면 샵 3927번으로 문자 한 번만 주십시오. 네.
0: 그러면 뭐 선물
1: 어떻게든.
0: 주시나요?
1: 그럼요. 네. 선물도 드리고 감사의 표현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선물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라도
1: 네.
0: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1: 그럼 선물은 이제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걸로.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은혜를 받았던 입장이지만, 준비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또 그런 힘든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고, 뭔가 그 모든 순간들이 싹 스쳐 지나가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감 한마디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0: 하나님의 은혜고요. 뭐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또
1: 아멘.
0: 가장 중요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아멘.
0: 저도 그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지만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은혜가 있었고요. 성도님들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사실은 그
1: 네.
0: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하면서 참 귀한 시간, 추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많이 회복하고 뭔가 부흥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울산에 이제 모든 교회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 동일한 은혜가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0: 아멘.
1: 저희 교회를 넘어서 정말 더 많은 교회들,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서 이 땅에 진짜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0: 아멘.
1: 그래서 울산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복음의 심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좀 일들이 곳곳에서
0: 아멘.
1: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시즌이라서 한번 이렇게 소망을 품어 보고요. 이 땅의 모든 지역교회 또 담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화이팅이라는 응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네, 오늘 SOS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늘 저희가 주제 찬송가를 한곡 하죠. 목사님, 오늘 함께할 찬송가는 어떤 곡인가요?
0: 나의 갈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입니다.
1: 아, 새 찬송가 384장. 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0: 그렇죠.
1: 사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항상 저희가 찬송가를 들려드리니까 이걸 영어 찬송가로 들려드릴까 아니면 한국어로 들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뭔가 좀 음색이 되게 매력적이기도 한 그런 영어 찬송가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사를 좀 같이 누리는 시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크룩스의 찬양으로 먼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찬송과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결연한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새 찬송가 384장의 찬송가 이 시간 함께했는데요. 이 찬송가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도 은혜를 나눠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할 본문과 제목이 어디인가요?
1: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을 통해 이미 엎드린 사람은 엎드러질 염려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와, 제목부터 뭔가 은혜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7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 아멘.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0: 아멘.
1: 의인도 넘어집니다. 일곱 번이나 넘어집니다.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일곱 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벽하게 넘어졌다는 겁니다. 의인의 삶에도 재앙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전체를 보면 수많은 재앙들의 묘사가 나옵니다. 새의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도 나오고, 심한 전염병,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련회에 참여한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회까지 마쳤는데 홀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학생만 예배당에 남아 홀로 울고 있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0: 수련회에 오기 직전에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딸에게 함께 살자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수련회는 끝났는데 어느 집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여운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전도사님이 이 아이와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전해줍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 아멘.
0: 얘야, 너의 진정한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1: 주여.
0: 감사하게도 아이가 눈물을 그칩니다.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믿음의 길은 안 넘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사자와 독사가 있어도 그것들을 밟으며 가는 길입니다.
1: 아멘.
0: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길입니다.
1: 아멘.
0: 재앙의 뉴스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보았는데 눈을 돌려 오른쪽을 보니 더욱 큰일입니다. 만 명이 엎드러집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했으니 1,000명, 만 명이 엎드러진 원인은 재앙 때문입니다. 1,000명, 만 명을 엎드러지게 하는 이 재앙. 그러나 우리는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 재앙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 아멘.
0: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 아멘.
0: 정죄함이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오늘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 다른 찬송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후렴이 같은 가사로 반복되죠.
1: 그렇죠.
0: 그런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 첫 절의 가사가 1절에서 3절까지 똑같이 반복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 아멘.
0: 나의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찬송합니다. 여기서 만사형통은 사자와 독사가 없는 형통이 아닙니다. 재앙 없는 형통이 아닙니다. 재앙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형통입니다.
1: 아멘.
0: 이 찬송가의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생후 8주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1: 아멘.
0: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1: 아멘.
0: 이 찬송 외에도 평생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엎드린 사람은 엎드러질 염려가 없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1: 아멘.
0: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 아멘.
0: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예수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멘, 인치엘로의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이라서 함께 좀 나누고자 준비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네, 또 전해주시는 제목이 엎드러진 자는 엎드러질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목사님, 오늘도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주 반가운 분이시죠? 2438번님,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목사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1: 방송 잘 들었습니다. 두분다 최고하고 물음표를 붙이셨어요.
0: 네.
1: 최고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가요?
0: 아니에요. 아마 어떤 이모티콘이 인식이 안 됐을
1: 그래서
0: 겁니다.
1: 그런 건가요?
0: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송은아 고맙다. 이렇게 네, 인사를 전해봅니다. 우리 3868번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찬양이 함께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은 PD님, 그 선한 영향력이 울산을 넘어 온 나라, 온 땅에 복음으로 싹 틔워지길 소망합니다.
0: 아멘.
1: 아유,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이 정말 소망대로 이땅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시간이 곧 도래했습니다.

0: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오돌돌 6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1: 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아들의 인생 찬송가입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간 찬송가인데, 가사 하나하나가 남겨진 저와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0: 남편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간 찬송가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참, 뭉클하기도
1: 그러네요.
0: 하고. 하지만 또 남겨진, 저와 아들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땅 가운데 우리 또 오들들 6번님과 또 아드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참 하루하루가, 좀 버티기 힘든 그런 날이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도하면서 엎드러져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마땅한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259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최재호 목사님, 김하은 PD님. 저는 울산 축복교회 서수경 집사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극동방송 저녁 설교, 땅땅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감사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야, 늘 듣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또 우리 최재형 목사님 그 월요일 저녁에 목사님 설교 나가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이번 주 수련회로 인해서 주일 설교가 없으셔서 저희가 재방송을 냈는데 아마 그때 이제,
1: 그거,
0: 들으셨다는,
1: 땅땅 설교가 무슨 설교가 했는데, 그렇군요.
0: 잘 토봐보시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목사님. 우리 청취자분들이 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설교를 듣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목사님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라디오를 듣고 있는 이름 모를 성도들이 있다. 신방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늘 함께를 해 주시기를, 그런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1: 알겠습니다.
0: 우리 목사님께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1: 노력하겠습니다.
0: 목사님, 오늘도 또 은혜로운 시간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축복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1: 수련회 출발하기 전에 날씨 예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0: 맞아요.
1: 비가 오고 강한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날씨 예보로 인해 수련회를 위한 기도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0: 아멘.
1: 수련회장으로 가는 동안 구름이 걷히고 화창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0: 아멘.
1: 수련회 떠나기 전 환자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0: 환자요?
1: 우려했던 환자들이 모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심정이 되어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0: 아멘.
1: 한 애청자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놀라십니다.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저의 나이를 많게 보셨답니다. 제 삶에도 비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고 걷는 것과 우산을 쓰고 걷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산을 쓰십시오.
0: 아멘.
1: 기도의 우산, 찬양의 우산을 사용하십시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0: 아멘.
1: 우산을 쓰고 걷는 차분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하나님의 우산을 쓰고 걸어라. 이 말씀까지도 참 많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가 참 비 소식이 많은 그런 한 주를 지나고 있는데 가끔 우리 영혼에도 이렇게 비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정말 튼튼한 우리 주님의 우산을 쓰고 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어떤 애청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목사님 굉장히

0: 보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 최재호 목사님 네 옥동의 유지태 닮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를 벗으면서 오늘 네. SO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이동현과 김윤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9시 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SOS를 통해서 이 시편 91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도 최주호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화답해 주셔서 저도 참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4420번님, 어제 국내 단